0: 대바 있는 공작에 있나 강만드 그 띵 사부트를 납소 땅에게 나 강만드 그 약부당 되는 중과
1: 잔다조 모마첸간 당조 수지 연자 가취지 비미 챔피지아 안주전 보다 센자 코보르 띠니 첸지야교 탄자 콜라 차바시 예기에 송바지
2: 다디 뒤서 캔도 존재 만카 정도 배샤 토이가 이바다 산이 되게 샤탄 하초 시니 배샤 진초 가위 니드 타주 시디 망조자 용바 판의 용줄 니치 시바지
3: 다디 뒤네 배샤소 나트 샤미 리트위 뒤서 야휴 이바다 산이 되게 망초지 교바 나트 더 배샤 토 안조 그 예지 토 차위 배샤 디다 향당 종들 종초 기제 녀즙 사지서 총그 이바시 타링 존소 카지라 렌저 치카 테디 베샤 수니아르 토카와 솔라미니 산이디기 이게는 당 산수제 머미 난저디니 베샤 수이바 망초제 라니 뇨게 예바시
4: 아 알르네 자저리 야비에 아나 베카 콘라테 베카 차나르 지 고베서든 알르 지에지드 구조 타카르르 차나 파 유보리서든 테니레 콜레든 나니 올 나니 올 콜로
3: 제시 정지 이선 휴페와 샤키 망칸종기 망편시아탑 체모니 된처시에디에 제시라 급배동하시 제시비시구이진 뒤성제라니 别下当 산이제 행리天子女子 제시용시居龙学下酒也把当切记 종반就千庆당 총定拒绝 中国扎西 망칸종也来公司당 냥제토금마江비 자린거르 나자낭춘라古兰门练为 망편시구배와马西 망칸종니 샘제你的伯姐别系松坠切动两地当 망칸니 본다 낭탄바제 베히 장제 체동 람티 괴지시니 산티 헤미 베히 리디다 자용제 사쇼 강사라 동토제 팅진샤 예바시 뇨저 연지당 쇠니라 튼제지 베샤디초 장제 송제당 자토니 고와 소라디니 자용제 사쇼 강사라 동거 예바시 상당 종달 카거 당 장주라디니 뇨저 거렌디바당 비치 리니 통괴 시주 종제 지시에디 진리당 튼비고니 베샤 토저 치전당 纳粹新看天空松松协定蒙面那着当提动小月蒙片西剧短教所大概切这个雷顿亚伯者尼蒙看总格纳粹天空将用节冲击头动特巴协不是蒙看总哪里当杂当巨将给扣啊各上预战期接着天里内心当人汤切了动具体兄弟家境了蒙看节切定纳粹天际当亚杂军部所节扎达对节阴习松巴是向来三句都地卡进行说
1: 你有雷村的燃油节清在三对解决的七地行主的批级动机车年这些的科学拉这家所批里的这干你才瓦当推理节行恰才瓦马西数据行主的人派永久共的同学大陆燃油节宁车也三对过去推理科技节拉这些被当罗金主的科学也被节三对南扎卡尼拉的些把这 大陆村的强度也先看关注党军车批级动机军球基地，在他个先看拉索军球党，那次比雷丘比指挥团长多安基些呢，军车送机制约，大把中介队用所先看木，古都送家团结队员拉索行为，三九送秀党先看拉索所投球团结干了一下一把这，你对球送总机，你对咱们研究在这里里木多位确定的出年瓦党。 没必须动起开立的村巴送去送阿姨，邻里人家送去超过空的时间。到做地局，没必须动起打那个村给玩儿，这都想我妈些。如今老对巴当形容满足所，做你们村里有条件，打得准一把是。你对你们总个，他们三对我比绝对作为，来家人都是把是。人都呢，当为你的老家的居民阿口也做太了每年，你有把去。 林尼家对我来一草地，没得听这档，种些大鸡，先看松香，一日九香所家里头了每年，如果来一草把档，里头家单据领地，对了啥比一日来几把档，满足江边不一样，整个三边娘子，干了五百四一把是。你对拉萨中介家公寓店租家，入地天一卡送别，现在用钱写个白信，人家种这档，哪里写个数据，原来老乡啦，开学前忙一些家当，家从车上家，一家从种这些地。
2: 该些庄南个南边去，越南老乡村现在开着动态些一把是。你对俺的地图啥位置？越南刚他们这一些个人为难，越南家当俺就俺家小一把当，越南村刚他们这一些个的，三对先看见这把娘说两一把嘛是，南有的给你这把当，先看松秀黑江洋，代表当一把是。这不能把天地看给三九你的预测。
3: 这里忙为三九天的呢，叫你整天皮皮来说。
2: 俺做三年家用。
3: 三年家用。

0: 더 섬주 개미 누가?
1: 내가 나 생각했어. 전도 섬로다. 후다 향게 세베 기스티에 섬고 없다. 베트 신시르샤.
0: 뭐라게 비징기 라왕 섬로 거르주주게.
1: 그랑게 그드스케죠.
0: 아, 씨. 뭐라는 수이나 디데기가 유능 냠래 채우마시. 땡고 섬토 못 그제메 봐. 루인슨 저 야르 봐.
1: 听我的，听我说吧。马三，我谈的真大这个，我谈的这情况用人。马三，你准备听见？咱们聊聊来，穷的生病。听我让给俺孙子女呢，现在这个是四个多，是吧？这个是了。孙子也得陪着等个人，可是让给孙子不得对不起人呢。俺这两年看给端了名家是。
2: 现在俺屋内孙子去让给人家。宋达，俺老屋内孙子担心这笔数据随便印，毕业的做，那外面真正让我的心里，这段过日子，那长满没到冬日时节，俺来看到的真就占有。可没几种看孙女，对那开局七十点不的，银行扣入进了，开局进了随便给红月，且咱家这头拉克路也红月。
3: 용아, 前提刚的，咱们什么时候送不是？起码讲给钱呢，可以多了，也是耽误多。我给些对，可是都是来月，咱们没给买起咯，年前呢，得送这单子下。
2: 老吴连没啥子来的，什么时候有事来多，因那规矩。

0: 야, 디레다, 나 통고 미도. 디자다.
1: 디르베.
0: 어디?
1: 와야, 디스.
0: 야주.
1: 오늘은 오마라 실수 미도. 디에 캄보 야채 타고 제도.
0: 오마라가 은일 수부수 유산부리. 장자라 두소 겹차베.
1: 두소 겹차. 특히랑 공도와 비슷하지. 공예라 수제 소소소소 깔에 수만나.

0: 괜찮아. 우리 비고.
1: 지마.
0: 아지. 쉬쉬 줘. 야, 라스니 로 용과 마르.
1: 어디 항상 그 배조나서.
0: 진짜 신나고 그러지.
1: 라는 인큐는 맵디데 컨제제. 야. 유소.

0: 터치하나?
1: 글리비고.
2: 지마.
0: 아지, 심시 좀. 야, 라스니 로 용고 마베.
2: 어디 항상 그베 조나스.
0: 진짜 신나 거 보라지.
2: 라니 인큐는 맵 진짜 큰 제제. 야. 유소. 가래. 얘 가래 여러베.
0: 네.
2: 용아.
0: 야, 초제 다체.
3: 삼다 차례. 뒤지만 개체가.
2: 탐이 맞추는 과격 규례. 따다 랑경아 쓰는 저기. 다시 내 배매를 니딘 치 초유.
3: 저기. 녀라 쓰어. 마신데 나보 미치 먹고 소유. 따다. 교수님도 쓴 다르샤.
2: 랑선부 나보 되제 근제레. 이내 소금 치기. 페밀 니딘 체는 기부여.
4: 다리 고쇼 왕라게 니에데 민다고스 콘톤도 저경체시니도 어 니에톤도 콘라 카르모르체도 삼르시다.
5: 랑이 렉차.
6: 어, 영아.
4: 아자라. 네 자로 죽어야 개두게.
7: 보물아, 야호질레이주. 겨우 로봇이다. 디나근우디 앙자디나루로시로.
4: 키랑갱우 디나로 구녀르바라.
7: 다그지.
4: 제나 우가지 구녀이나.
7: 치주주.
4: 치주주. 어, 그리시교 우디 칸나야이나.
7: 마리, 라디게지치 가치가.
4: 땡기이메 따야이. 키랑게 지제토기 믿은 거 킹구 유베.
7: 디오 워싱크규 녜빙갸시
4: 오늘 기랑 분치집에 워킹고 요 말이지 봐
7: 어지 가리면 구제 워마시 농을로 줘 말베
4: 기랑 미고 오다샤 킹고 유베 시다 디 참배 구베 친도리샤 키시 기랑게 응을 지르디간 고비네 치주주디 투렁 마달
7: 디제 이시 마시 미스슈고 나 권진 개구시기 나디 구로시다. 녀랄시오. 계시고 오라시티 바차샤네. 랑게 겐케오 마리.
4: 드리니 케랑 차로슈 토무수. 키지키라 무능외도 구녀이나. 키랑 능미께 다는 용도게.
7: 디지니 보물알링에 로보시다 러자. 깨지 망고 디제 치제. 깔레 칸도라시.
8: 샤데
7: 가시요 강보시의 유배
8: 또 사와지래요 마리 교도서면 겸나 제선민도
7: 디게 둘러 디게 먹어배 야호시두고
8: 지마 공매
7: 아지 요게 디엔디 디 먹어배 야호시두고
8: 사브녀 저리 간다 공이 캐브리
7: 아지 대대다 대대 요거 망고 디제야 두고 먹어배
8: 디 겨루고 샤 잔나스 감제 치도면 도와
7: 다그라보 초라 잔시 언니 샤라 강기 키주이
8: 나오
3: 계란 공부 시에나다 계세 계란 캐자링태가 태우여나 피에 기계 요마리 이내 고고 요모도 남야 요마리 쇼함디나 루스나 계란 간 루나가
7: 아주 칸고 사바보니 리모도 캐자링제란 존예 마리
3: 뭐야 유규리 라오 상마쌤네 제시오나 강부도 깔레시라요리
7: 랑게 세브데 금제도 쟤네 랑 가르냐 봐
8: 어 알아 나 단도 둡서 겹겠니
7: 쟤네 교수 둡서 겹 도스네 이파 나라 차 꿀지무디 땡키 소가 쪼그르다
3: 단달라
4: 둘이라 나 세벨 민아 태튼 체드글
6: 드라쇼게 지주도 줄 얘기 몰아들이
4: 니코리 삼초 순다. 탁주 근데 나니 봐.
6: 대전 제비나. 인지 탁주 쳐오리. 마세 탁주 내 버 쳐오리. 제대 다리 견주 말다. 라니 야시. 되다 되다. 다리 라메 비나. 몰라 우유 상황 그리 되어 차오리. 네 몰라 섭슈제 라니 야시다.
4: 你也去我也不知要不吃下小小我头头等大学你今日不明天的吃下去让雷公学校等大的三不可这是等过朱丽拉看上去看这里你来个的怕你个规矩清楚的我来个的搞不清楚的他能够老松就来个 니사바 니튜즈유제 나레 가베초르 베주당고섬기
6: 쳔니에 티아주 제시 레가디

0: 소수 뉴바디 제 랍지나 장게 메스르베
1: 피지니 레진도 카마리
0: 제는 이제 돈에 병안에 장을 쉬어야지 또 다디 장그 파마다 저거요 마시 장 타부도 균주 토부디 장 소수 배선 제베 제부지리 텔레도디 나다 장 파마 저거 야고 유사 예장라 타바 저거 네부두구 제나 레공 쉬어야 된다디 양자 삼부 양고시다나

0: ལ
1: ཡི ཕན
2: རང གོ གྱ ག བི བེ
3: གལི ཅེ ཤུག ཤུང ཤོག ཤེ ཝ དུ སུ རེ ཉེ བ དུ གལི ཅོག ཤེ
0: ཡེས
3: ཡེ ཅི དེ གེ ཙང སོ རྟ
0: སིད ཁྱོག ཤིལ གུ དེ དེ གེབ ཤ
1: ཆམ ཅུང ཨ
0: སིད ཤིབ ཚ བ གེབ ཤ ཡིནེ ལག ཅེ དེ དེ ཅེ ཤ
3: 와야 무튼이다. 알았고, 네 바상시.
2: 냠뇨데게 저도 갑도 왜?
0: 아, 갑시다유. 어, 소장, 어떤 도대 용야 열베.
2: 용야 열이. 오 자첸 개랑 그 수리. 저바 자첸.
4: 지. 부랑 장시라도. 지만 얘데 여보다 내가 지초기.
5: 부대 심내도. 구야야 제치용비. 계제 새로신의 상추.
0: 아네. 네 소자 접촉 도시 되게 잡다 차대. 아자 올라게 공부하고 싶다 싶다.
5: 이봐. 망주 소아. 상아대 안주 딱 봐요. 그 야고 저기 군주 주모자 요디 마자라 주요다.
2: 주모자 교도 심 비저리 지소다.
0: 더 탄다 년난기 철거 섭자 되는 지그베
5: 지워 줘
2: 이판 랑게 니 캠스 고스도 라오가 랑은 섬도 줍샤
5: 니도 간데 토간치 수유 랑기 보라기 잘라디게 샤조리 돈도 수지러 랑록종 체스 수유 녜간다 녜수겹스디 직통한테 요지
0: 녜 아무라고 봐서 우제
5: 랑 아무라게 세바나러 나조 칭앙아나제 랑그 소외 구유디 야고 수제 콜로 삼로 다모고 계시 로피아체는 니도간데 뜻디 녜지스겜네 지바 숭기
0: 이네 김산디 나치골 터마시 아무라 쇼즈메나 데킴산 스르베 정부시에나 녀자토네 아무라 캄고도 치르중도미도 녀자 타올라라 키나니 체르주야디 키나니 가비유자메 마세 키나주 미시엔게 캄고고도 요체요 마리스기 게시 녀나레 고도 요마 체비나 냐무라게 데데 키나니로 무투 고도 치중마시
2: 푸이반 랑삼로디 우네 요단도아 랑게 주디 샴제 규룽고 친샤 이네 랑게 탄데 먼저기 셉샤 카레
0: 녜카네 다가스 녜브스고 유라비 키나니게 되르콘추 마세가 따토시라는 게 키나니 차외 털 셰브다 지구 제민도 키나니 표중 차르고 버리샤
5: 계시 랑 아무라 쇼스든 되도나 간주 랑로르 듄초
0: 문네라
5: 디 지고초
2: 심마도 간주 차고 진예게 편가 토레
0: 토제나
2: 이판 마란다 직부지 주어 살로 연결되듯이 장여체나 띠냠 되지 마트웨
0: 마티제 고야민도
5: 안주 차고디 녀가 다가 시어규리 아무 슈라가 녀지디 원소샤스디나샤 구두 마도용 다르바
2: 난다요 마리 이는 예심제 제야도 무리 먼저 차고디 무슨 내게샤
5: 녀로 교고 차고디스 녀 주무디 수업주시겹제 주진 타라 구샤오
2: 녀 수업주겹사
5: 어찌 지시다 사도가
2: 디 키라니 다리시 삼르기부터 차고 주비하면서 나라야 구슈침부터
5: 카리 동주 지급에 랑게 아조 어디 괜히게 그저 진유도 내 치수도
2: 된제 커봐 좋아 좋아 좋아

0: 아버지.
1: 아버지. 톱시 붙이자.
2: 다른 쪽에 개이 롭생가라. 개라게 좀이 로야스고스. 이내 나 좀이 야고 즐매자. 나
0: 놓으시면
2: 좀. 미치가 제 조예원을 로고치 달럽이. 섬유래 됐지라. 조예원게 나 혼내 가로 쳐줘. 조예원 가는 줄도. 내 삼바 팀원은 시 초초들의 칠삼주. 섬유래 됐지라. 조예원게 혼내 녀부지 로기. 혼내지샤. 부스녀디 내대치디 증냠도 쉽도 퇴근도스다디 잼자야 가보다 랭워차 칭마리 이내좀이 야우치기라 니비시라 로기 인기마리 내저예원라 갑멘조
0: 가지소 야
1: 같이도 랑게니엘 나 갑체도
0: 아직 나 저예원 하치다
3: 주마장
4: 주마장라
3: 阿扎乌拉，新爷给康巴布尔生不着，马新爷给康巴多尔生不着。我问你，你是不是多个？啊，在的，给哪个对不起？给哪一个抓死的？
0: 亚姐，
3: 大长这个没？阿姐，
0: 大家都要打中药丸。嗯。
3: 新爷几个人确定给生不着，马新爷现在不就多的一个生吧？你让谁过？恰是那都是东哥这，我要当给卡新的。那我要当的是。
4: 让开你吧，等会儿我们等会儿吧，肯定是那舅妈的，舅的那岁数。让钱是东吧，你那天问过的这个嘞，还得舅过来答谢我们多。
3: 你让谁？每不呢，钱东大都是的大，钱超是没得娘过这。干脆每不钱东大都是了不？干脆每不钱东大都是了不？
4: 看哪最难个？
2: 老吴，没退应答。嗯。
0: 用啊。 통종아, 대관디 악수시 규지. 디나르 돈도 더지게와 유배 니르시 배우지. 디네 로치 소고 제바. 그래서 소고 유메디 캐니게 깨지시다.
4: 디 니에시나 로디체 괴니 마르샤. 나르자 유교 딘데지 자상 당 마르베.
3: 고고슈 니에시나 슈킨케 디마지. 딩외고 로소 사치디 나르자 자비나 괴링고 등 마지. 토라딘 돈도 지우지. 괴니 마지.
4: 让开，闺女马上打个呗。你让谁？你现在顶着马上，谁到上马谁在要的？谁到了呀？谁在要的？第二还要的？谁到的是在上来点来着？最后人心上来点来着？我那闺女名度，第二我那闺女意思。
3: 好的，你闺女马的是那么用不着，让个闺女要的是那么用不着。
0: 你看谁敢不买住的？全打的顶着马的，你顶着谁买？我爱死了。
3: 阿姐，我来，给过那套。
0: 你现在落水的呀？落家是有账。
3: 年节
0: 六多，可把六三要的。
3: 你这现在到底要买的呗？前两样啊，下个月底的时间呢，我卡片我呢卡些要的。我有可多累的，我那么上新的牛肉吃个主意。我有多大的主人讨论在干啥鱼？爹，你们卡些是锅巴？今年都是锅啊。用啊。
0: 嗯，用啊。爹，这个年头的小秋，年节加拉些些冬季的天了，让了给些拉的这天要呗。
3: 加拉些些冬家年头吃开没多。
0: 昨天就是喝汤锅里面，看那做的电器吃过的，看意思那搬来口才的，几斤一斤的，送给爸去。年纪大点子，
5: 对的，俺最听得没人我的，我这青海节约的，看俺最谈的这节骨也是老不赢的，第二朝鲜这土马的。主人讨论起来给看三十不？徐一凡去看不的，可没几银白干了，吞多掏干的。
2: 没水不归年俺所追给对，是水年俺就给我所追给他是，一年水饭几个买大了，吃些是呢，吃三十不？看他吃三十个吃个的，是，年最低，年新个月，一年年他去用嘛是？天最新鲜的俺南站的员工们的人，年干六只月的，五只干同到五只月的。主人到了，同到特别是打南这边，趁俺跟我那大爷没多。
5: 都是，你那最低做物质做需求，困难做，困难做下边那最低做，相对于面积大呢。困难做我快做这种玉米，困难做所说的一个的，可不对对困难你岁数年一把，你物质了年三岁，
0: 莫让。 喂，小江，我那阿些是住你呗？
2: 没有阿卡罗人，到我那来罗个些屋里呗。
0: 阿子，人穷不贵的，人南站的来罗三么子不？阿人来罗人。
2: 你这么子个公公多哎？给人南站的，今天夜里明天早点打。

0: 솜라 콜로 쿠르부친도 갑시다.
1: 코랑게 딱바냐 로부치그리 광제 쇼기. 냐코라라 차고베 긴트테비인. 뉴쇼여나 구쇼여리. 어지 녜 파티데도. 심제 마치 나 도수용 겨져 봐. 그래 저 메신기유.
0: 아. 용아. 지난가 파 송간 로주이. 생기 랑게 톱스를 요 말다.
1: 응응. 냐소 잡아.
0: 뭐야?

0: 디주 탄데 먼저 덴타야게 규치 조디게
1: 조르비 모신
2: 빈도르라
1: 모신
3: 다파르데데제 빈도가 앙자디데 추시데야 앙자디네 앙자디다
1: 어도서
3: 네 오늘 대야 무드 디르도가 오늘 설계
2: 변호체 잘고 앙자
3: 디네 잘고 명리야
2: 设计 名称是切,
3: 其中切啥呢？尺寸是切,
4: 嘞，这看不上，看不上，这菜我还是会拿。这样子，给让他来的，这样子就是卤煮的呢。卤煮果子是。你多你说的呢。多你果子不呢。这是没事。那第一个我给他们几个汤饺子呗。嘞。第二吃鸡是呗。
5: 吃鸡。对呀，土豆鸡肉清。到煮子。

0: 감사.
1: 감사.
0: 괜찮아 잘 가르쳐주나?
1: 든지 취기.
0: 근데 차례나 제가 가서 주이나.
1: 어, 딜레 로치.
0: 그런게 차례디 담그나야 겸세 가리나.
1: 데팅 알 수수 님만네 락시다 리네 데텔레야 가부서 쉬엽체. 아니 카바나네 데림 두유부터 은 구금데 스틴제데 좋아체데요.
0: 미리 락시기 데 차례디 데리 아니레. 민주 소공이 이제 총계미야 캐난주 디스도와 룸다 소자 장탄 공방 스물 소자 비기 주제로 초지 주도와 은비야야 에이슈 소고래 정단 노로 난도조 가르카르라 진나
1: 비지다야 디지
0: 지게 도안 스바
1: 비지다야다 은 탄등아 주 은게 대제 추시 담야다 두르케미야 디스
2: 我是年限，那看到这片也难得，家里那年没开车子用啊。没送就拉自己了。那你那拉着，怎么？怎么啊？你你有？啊，那是那是，那你毕业出来那年，看到这干部大概啥呢？大概有米些大的，是吧？嗯，这当忙去，从给给忙错。
1: 我那不能做几个，你们得着吧？就地就近就业，是是，就地就近就业。嗯，容易得退休是吧？要给居民的个，肯定肯定来进呐。对，居民嘛，要的。唐布阿是阿来，前年阿是，农村大阿人呢，排除天，嗯，排天才是排住排三岗，才将阿做新的创业了哦。那阿家古是古不大的个，金，的那创业。
2: 啊，那俺村的肯定得去。
1: 村的俺做天涯瑞士那听过的。啊，瑞士那天，伊那吉普斯的德国的也吉。啊，委托是吧？哦，做啥子？哦，这个给我们委托。是是。村给俺的亲奶奶，俺就是说啥村给俺的给俺要的嘞，伊那俺就得雇佣送给给车主，别给雇佣嘛，帮做买卖车主。
2: 环境保护，人人有责。
1: 比例的，人们的电器车，哎，人们电器车差些，新的比例车，那比例车差些，村道大，本道就是大，那点的新的电塔，那电塔差数。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럽칭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다.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비다. 너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디 아란즈 사브르도아데 예 티데직신다 이네데 디나로데직신다데 벌즈 체념도아데 예신다데 이네야 소프트데직신다 고테다 소에 헝고디
3: 제타
4: 다야타 기사
5: 차텔레 둘둘 주게
4: 자가티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포로 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네 영중의 멘스리 前三家的捐情名都拉站哪部也不去吃鱼所以这门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刚不去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部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哪部帮部也不去要的
1: 韩立方的，我也要读。韩立方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6: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特克镇，韩立方从康。
7: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要读啊，你就这样不行读。 양고 야 주거디나 옆대고
8: 영고대 당초에 홍고디 화부치

0: 가래. 가르치지요. 계속 결혼할 수 있어요. 아.
1: 야, 정말이. 못 된다.
0: 아사랑 스위치 봐 봐.
1: 근데 뭐냐셔다.
0: 아사 몰라. 가서 네 양 지금에 수사 봐 봐.
2: 제장, 네 신규. 랑게 소신 메스러 장. 네 샤오징러 소신 예도에 대해서 알려줘. 봐. 뭐 랑게 저거리 있어. 제장 좀 미리다. 그 제지부 차버시 겸 다 가지고.
0: 어, 쳤지네지. 네 캐마는 수수는 그래. 네 마지스는 지초 말이. 너 공치지네지.
2: 그저도 있겠나. 양호체시 씨다.
3: 아자 몰라. 띵문에서 도.
2: 그런 게 있어 도매지. 쟤는 그저 제가 샤오진. 응? 더더 소모 토비는 미신 지제 매를 비우듯이.
1: 지. 나스 기슈다. 피게유.
3: 레스.
0: 가셔서.
1: 야, 피글린다.
0: 랑마쇼. 샤스는 샤오르베. 니야 랑라모 주게. 니 급제 가래. 급제 가래 이면 통민 누구야? 빙을 레모 템바 삼지. 급제 야고 딘제 랑게. 니야 샤나 디탈 레모 도스 그. 양갸 다르시. 양갸 지 추브 이노 사바사자 쳐지. 급제 야고 딘제 랑게 초라 단야 임베 아. 키나니 가르 공부 이면 니야 실마소. 자라 야고 딘제 콘토 샤르 주니 요르베.
2: 아니 랑게 소 통민 도스 그 두고.
0: 디스 디스. 자라 디 나라 랑게 소 녀이. 켄토 젠는 거 대민 두. 你去哪里去？你从的林亚的去哪里带没得？
2: 电影过去哦。
0: 他也是呢，电影才少几年的，没演过越战影，
2: 也没演过几
0: 年，当然。
2: 我的哦，没演过。
4: 你啥哎？俺同到从小了过，我当过司机。
0: 你现在没到家具店买吧？
4: 搁不钱这是？
0: 可以。
4: 搿不是年肉不吃饺子个月，从小了过我妈蛋白吃给我了，俺给些肉吃吃。
0: 哦，都是，都是些呐，吃不丢给娘们吃啊，是的，是吧呀？他们家妈嘴说不着几遍，吃饱不能人家收拾，拿了
1: 哦。你等一等，他们不聊我的，叫我等的，你爹也我的。
0: 对，就这卡里面听一遍了。

0: 수수 쌤제야 전주에
1: 민감티 사업소 조이 저듯이게
0: 사업에 맞아야 개민도
1: 나로라 집어 마시 원래 카치에서 카치 내용도 그래
0: 뭔가 같이 되깁시오 때 대통령 같이 해야들이
1: 땡 얘들 샤스민도 봐
0: 타면 니부들이 다들 라이샹고 시라도 마무네 같이 긴다 얘를 쉐인다 대장가 지겨부리
1: 용아
0: 친구 도치다 딘 나로라 영이 갈루바
1: 얘 나로를 진탄체 왜 노비 어렸으니 이 집도 왜 욕하치다

0: 어지지지 사치다 가지 리 리 키나즈 쿠틀레비노 교스피라나 영아 레스 영아
1: 그렇죠서
2: 小江 신내용배
0: 레스
2: 小秋게 등기디가네 조마 가브디제
0: 동사
1: 님이시대요
0: 아자 부메업스 님이 나가는 거 있어 조마 가브디 동무지간의 윤나도 어스리 녜심체시 쉐디 동카샤가 메로승비
1: 심자 정말이 콘솔리에서는 시에조리 Kintu simche chong ma ri, kyan tui chab ri la, panche di chab ri. Kisi choma gab yubi yin na, nga si ne shen cha ri.
0: Acha, nye kasi liao go zu du ne, dungma di gang la choma jingi shubu tong shu. Nye mep su yubi yin, nao si ke mi tu, yin ne gyogu din zhe pi gri sam chung. Changpa nga chen nos, lam san acha rama shep chen.
1: Tanda le min su kia dan tu ur be.
0: Nye mi shde.
1: 我们做些拉去玩铁兔马里阿家丁拉了些吧学人呢用啊给人给你吃着就做事我请你我是家前做街道的呢俺说不过能打不过阿家请我啥小孩没几米是点么多现在怎么老三当个罗下
3: Kale kaswa xiao hai.
4: Chi chi ma shi. Karche to.
1: Dozi ne xie chou ri.
5: Kamsa. Nga zui takse chebi. Kangpo chun yong la, choma gabi chan diemi do mi do. Tanta takta gungu song zang, gipi nubi shira yong ma ri. Se wa xiong le lao ri.
1: Denki ribe le.
5: Denki ni xie to ba.
2: Chen de tebi asu.
1: Chen dungmu di pian toya a yu.
5: Dungmu di gan la, yin ke me zang. Nye chen na, di pa me wu sun tak ri.
6: Oh, Dimitando, my young go sheto, answer save your senna, melugi. Dijela, parta se geni. You will be jay, melugi. In a canazo can with the Gundun and Rodisha.
1: Kitimari, rank a dead old natural. Want to me, Rantas on the subject guilty.
2: Gee.
6: Oh, less.
1: Tons her bella.
6: In the go shore.
1: Bodhi took you down to your re. Dabari sojo canadi worry. Girls not loyal and chunus and
0: beer. Really, to sit up to zero, kiss the air and be win, answer of chejo.
5: Yonga. Must send a cast, Sheba. In a canazo, you will be run up in a. Yes, you know, Judy.
2: Yonga, Tobias.
5: Ah, in a canazo, yellow, don't with it, Tasunaro.
4: Come on, Yongre. Conta you to the Marta.
1: Yes, I'm going to tell you.
4: 对的，英国兄，你就在这。就在云南人工叫马人，人工叫不长嘛，穿梭啥？都是到对其他个鞋底，阿在乌拉的鞋不起干的下，先不见面都。嗯，前女友说，让老舅，俺们现在在。都是没送的，俺们上俺毕竟是没送的，看上我要的。嗯，你先说。
1: 그게 봐 뭐 먹어 이네 제목 갈게 매 아생 거다 응아 대상아 치라 장치유 인 파체 대유다 가산 예이 반체제 랑고 겹자 다가 티빈바 제 기타 냄바유다 라제세야디 마샤나 다가리 창 사부다가 니 기타 슈 람산 인 퍼르다 니 기타 슈 텐초 나고 겹주다 터치시
4: 前的人八十几块九，也团团给我们给了。我是，上个月买不起了，人多大，可有送给不起阿姐，退租。都是对不呢，能打不好。
1: 贾谦，然子这样的。
7: 路不脱掉了，两个留着学校。

0: 아자. 나한테 내가 자 용배.
1: 생각 지게 대비. 와디. 슈이판난 신지디조. 뭐 가지고 돼 봐.
0: 뭐 싫어지면 참아 치마 살라 대비.
1: 장태웅이 니랑 대비 봐. 니랑 쉬어. 신지디조 화디 치마다. 이하랑게 우퇴 봐 대비.
0: 매 대비.
1: 너 니 소화 계속 대샤. 당사부.
0: 도스니엔디 너 니 사상이면 소르스도. 같이 가루님 봐.
1: 나 쇼생 요가 중에 이 랑카르사가
0: 랑카르사는 아 다가서기

0: 김치. 김치 하고 봐요, 래. 그런 게 김치 제가 대수도.
1: 마리. 마리 마리 이제 삼로시다. 네 김치 녀도 자디. 이반 김치 녀가 치디. 쇼르 녀도 쓰유. 하지. 레거디 쇼랑 게 포 말베.
0: 마리. 네 이반 치제 김치 녀가 주드. 먼저 나리 김치 녀유 메시마 주.
1: 자게 디제 신예 요르베. 컨트 더도와. 두두 쇼르 김치 식도.
0: 어, 용아 용아 용아. 용아, 你 接不接连球？
1: 小江，让罗去局顶着了。对的，天气别娘下。哈，咱们去让给年过个，没事让给接多。去让给俺送不动。让给接下去，让给接多。让给接下去，俺连马天打，让给接下去，塞不送的。让给接不离去，没事来去让给俺送不动。让给接不离。
0: 계수님지 수수 유채 맵차나 녀시에 바니로 시우마리 양갸고 조규리 그들 인내래 양갸고 조야이 닝도 꼬리

0: 겨우 소크해. 과중해. 겨우 소크해.
1: 영어.
0: 겨우 인다. 칸 잉민 배아. 수셔다.
1: 엄마, 나 도리 제도 민도, 나 집어 보기.
0: 뭐야? 우소 컷이. 그동안 여자 거야, 아.
2: 쇼킹겐진 인사 예집에 뒤집돌아 제리 정직이 제숨지 뒤뉴유 교군의 예감사 예밀 와야미시 연도 롭친 수리분이 돼 봄잡의 윤생이 이이도네 레이 메버크 주배 이규도 뉴유 등도 제리 정직이 제숨지 뒤뉴유 교군의 예감사 예밀 와야미시 연도 롭친 수리분이 롭튼시 봄잡의 윤생이 이이도네 레이 메버 그 주배 이규도 뉴유 쇼킹겐진 인사 예집에 뒤집돌아 제리 정직이 제숨지 뒤뉴유
0: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2: ni.
0: Mune, jang da tu jua zhong e.
2: Xie ma to.
0: Ran nga sme le jie, ni ran na ma de ro qi de ba.
2: Ji, jang zai yue qi de. Ma wo bei cha xie mian ba, jin zuo qi.
0: Xie se se wei.
2: Zeng mei xie xie mi to.
0: A le gu da.
2: Xian de jiao jin da.
0: Ya. Yan du su ri lo qi, xue to an ka mian ga, mian ga yao qi da, ran ding zui wei.
2: Lo de xi. Ame gube lusu tumni leble su, hanyang zhiti jie hu dui a.
0: Shukyo!
3: Lekyo!

0: Junior Party.
1: Come, sir, come, sir.
2: 跟着徐亚旭, 这就没被制作感和黑的。
3: 让苏英吧。
2: 我就当个要命。
3: 阿雷, 我念不得说的。
2: 到了这就看了米奇了都没有这。 오지 미망세도와 감사 왕영민씨
3: 감사
4: 세상은 요거 제시 차례치 마야오세지 리리리세 야지시아
5: 와 차례치라 와 차차차
3: 오지 요한 호흡진스네 퇴물비 오지 요한 호흡진스 롭친 급주중아 전주 시슈샹 롭친지
6: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7: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7: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8: 수고증제급제제
2: 미지자군이
7: 수고증제급제제 제나야 어지 어디 에띠띠띠
8: 대기치겐의 로유암스니에디 미발홍루치에 닐마탐베소치도 권다치비시다 대토 아용
7: 이네 제리증제제송 마제된도
8: 디펜도 가져오래 야 되다
7: 되다
8: 王阳明，说说明谁开去考虑，我就去。
2: 你先去读吧啦，有啥聊天不？俺兄弟南沙的住够了，住宿推荐三轮车钥匙，俺住那个路中那段，处理门阿不多，只能俺钥匙。你屋顶几个脚头鱼？
7: 是呗，
2: 嗯，是。哦，等头鱼，俺拉不着这段，俺住拉不着篮球玻璃主管那里，足球吃不进。
7: 嘿嘿，也好是。
8: 你还来是哩？
7: 杨哥。
8: 喂。 착시 돈도 야리면 되고 도바안 너스 담바규 티네 아치 은지양라 부기징에 쇼리 은지루라 쇠
7: 은지루가 레그네 토양 예수께서
8: 그도 네 쇠제
7: 니세 권시 장르 쳇비스기
8: 니미도 쳇비베 왜 알레마도 아 옐람살리유
7: 아세 쳇나디
2: 야조 아티아사 잔디 미디다와 야주
3: 죽디브데도 도마다야 크리나
6: 코데올 암치치 렉네 드니리사 고베 정뇌치가 침부리
2: 맹가 야오티젤 마데바 렉네 듄두 뇽바라시메조
8: 류페이 류페이 코와도
9: 용구유
8: 야슈다
2: 다 잡으시자.
8: 장애 쉬다.
6: 하지 인기 마시. 미드 랍스 탭샷인 제 튕겨라도.
2: 증마사, 증마사. 괜찮았어.
8: 되다. 정시 되보다. 냠테브 근제빈도
7: 총쇼 되었다 냠테브디 레미도야 제시 그도 잡으리
8: 디니게 수의장체 야우유 하쿠리 체주 생각 레가 야우 최고유는 수의야우도 마스리 윤차 상 잡으러 봐
9: 부지라 도제나
8: 레구다 나게 시차미 디제리 탈롱한 주민 칼러 지구 미치리 도야미도 최주다오 숨지 다오 숨지라 킹이나네 미침신이 말이 열삼스도
2: 어 아니나네
9: 미도도 수치 쳐울 수 없는 거.
8: 림도도 수치 쳐울 러 요마지. 디니 급절 순괴이. 탄의 맹갈 미국의 유자. 키니르 잔양비 전수국의 스텔. 탐대 전부도 니어지. 키니민도 유메.
9: 마케메.
8: 와야미 니랑 청구쳐. 키스 수치 치두. 내줄 하부다. 탐 슈글레니 랑이너. 림도야 뒤주 유제 라면가 신다리 조통마다 페이로 유지 탄도 로비나 돈도 그거 신다 여리
2: 마이게 매
7: 아, 어디 알레고다 저리 딘제체나 록세다 모튼버르다
8: 아치 록수 교리야 여러봐
7: 아세 녀마 딘제치 뇨매봐
8: 지만네 록수 차주지 이네 딘에 록수 달체나 술렉치그래 엄지 소라 관다지라 내비시 줄 학스다고래 코만요 냉안요봐
7: 대리
8: 타메기지 딘지 트인다 키 대토주봐
9: 대토봐 대토봐
2: Why I miss you? Chiman and Rani Lero Chapter, Pinjo and Sisonza, Romancia.
9: A little figure and a little chair is some window.
2: There
0: she
2: is. Chiara should do it.

0: 콜롬비아가 로시디 드린 게 아무 숨제 마세비나 아메 담베 굴데레 라타마소
1: 겸 숨게 코바 등제 드린라 아무라 코라 랑게 타나베 리기 뭐 체구나도 와
0: 허지 타서 좀 조르비야
1: 지
0: 랑가라 페멘조
1: 도지 치토면서 공고 친구의 하미님도 세비 드린 심불라 제마레 하미
0: 제무 심부도 와 아자란티 제친에 아유 부홀레 찬예럽지
1: 왜 아자도 오스다 란두윙민도노 암라라 양게랑 아자시기로로 야메노 랑우랑눈치에 소소다도치 아지스 이나 드리라면가 여우딘들 뭐지 예랑 디디베민도
0: 야샤샤 샤다인다
1: 책인다
0: 아자라 쉬다 나군에 장류도 아 장류도
1: 쉬다
0: 이 공조 두스터 뒤니 민나바다 녀석 보시지
1: 아 탄다면가

0: 감사. 엄지 류페 대두게.
1: 내가 개베 나 요리.
0: 내가 개베.
1: 응.
0: 탄트 튼도 방고 등부도 왜?
1: 어. 나 심처 디네 26기.
2: 말아라 직지야유.
0: 내비유. 등기 매요게 제베 매디 닝이 요체 됨 주지. 최소

0: 你们天过你写册，同道买点皮皮书，俺们去了，你拿着的几部读给了。两个人声音呢，越来越干了。他的店面前，你们也是请的新的大姐姐来用不着吧？前面那讲你个嘛的，店面都是啷三百高出哟。嗯，让恁们找我去过去，怕没安着合适的。嗯，过年，过年兄弟住把亲不是，老杨多嘛是。兄弟住把亲的找我去也有了吧？安着合适的。
1: 然后旁边的赵钦对面呢，能不能先打一杯啊？
0: 俺谈的哪个孙子啊？孙孙他姐夫吧。
1: 当天给广场呢，刘军同了准备不是东西，敌人干你了呗？
0: 马瑞，俺苏西在赵钦对面多，俺来听他孙孙他建议。
1: 喂喂喂， 같이가 범디 가방 잡아 잡고 뒤 대대네 뒤역시 인구 유지시다 야딩이 쇼래도 와
2: 현지를 신인 내에서 내튼 요거쇼
1: 범디 가르나도
2: 닝체로 신 인구 유세 대민도 금세 세입시 무소
3: 가시우야
2: 양은 내버려 배 좋아하시야 가르도
1: 어찌 니 가르시래
2: 제지 샤제 나 팜 주세요 배 단도 고지 대민도 와 소 대민 처부여
1: 샤는 시 천주 고비도 제배 멋있는 장 지하시
2: 那个小今天写嘛是？继续的。老古叫别几位人把老笔跟着写不成。你不拆了，你也得修；别把嘞，人把也不拆。哼，你让你再上个写笔。哼，但对不对？这新个买不着，钱能俺老爹死。
4: 怎么了？见过这个人吧？
1: 阿来，你休息休息哦。不啦，今天啥老师呢？啊，
4: 爸爸应该，可怜的，可怜的啊。这他妈就他这一。
1: 怎么了？这个是给休息休息的。怎么啥？你可理解着？
4: 把我研究介绍，做哪个不接，多测试。这这这这。让个新个月啊，我做面不让给，你爸爸种大几个月啊？
1: 怎么啥？人家教育过。
4: 教育教育呢？养车的，见过多个同志的呢，二丁个月。我能当面，我念了些着，其实同志路面呢，把老街不是那街头吧，我念了些的。
1: 天哥，堂哥，你给谁？俺们这南边呢，台湾用过吗？谁？下面呢，巴拉哥，我也说了就，我做你儿子的。
4: 用啊，就让做你儿子，爸爸，我做你儿子就，你做死去吧。
1: 格里娜啊，
5: 那不胡椒馒头啊，先不到不会的，我领不着，中间嘛得营养米多。
1: 그런게 보수 계단 가요죠. 다도 신용시.
5: 당시 네 보수 계단 고승비. 이 내디 황러 낭바베 셰송어. 보고 전단 예비는 카레라 하고 열었으기.
1: 오라. 아자라 황 미야 오스도. 기라 미야 오스도.
5: 아, 가르소레.
1: 단다 나차로 난자 도제나 수이.
5: 계층 마시. 让 Tom 的啊，我铺车要捏十几个，修路做起了起，恰恰住不住，胳膊我那来了不要嘛是，起码得做捏铺嘞，养起来是万有。铺让穷过桥，我那穷过桥。捏铺差不多，速度点的捏铺差不多。
1: 我们面试叫什么的？

남인간아 로마대지 중재치시오 가르토메 신규위비 내주차구에 차부리 간다 조나주니자 교나주니자 다가능지 교보다 로밤 가르쳐오비니 잠도 사주리

0: 도세치 장시 바래야다 마주바 응고시에 매치지지
1: 겐루라가 닝구시베 야즈담디 문에시 사다주샤 나 경매시 틀라주
2: 니에 범디 뉴게 제 잡다가 교슈 덴데 뉴고 칼라 여제 마세자지 셴나체 교마르다
1: 이게 마시 되긴 번냠 좀 나가비도 시기도게
2: 번냠 되베
0: 샹게 탄데 미직 소 김조르다 아
1: 나라니 오네 경을 빌리샤 운의 경고도 있다

0: 고마 잡다. 비그네 가래 마도. 뉴교 가마다 신규위.
1: 어, 신규위.
0: 내가 날 잔나 터주 제가 매드 신규위.
1: 신규위.
0: 루유샤야디 현존 내 제시 우리 신규위 아.
1: 레스.
0: 키세 내 와니 줄 합이나. 괜찮으면 한개 키우다 신규위. 장탄들 레즈 지유지. 키세 미 슈조 체비나 람사디네 주주리 신규위. 카마자에 가시. 빠숑부리비. 등기 산주나라 시합지 처비야도 같이 해버려 아.

0: 주워 집에 두고 해.
1: 주워민도 아마 결하게 아마 냉수로 저울 쓰기.
0: 샬레 야그치 너버.
1: 아마 지금 몇 년째 돼야 가르래. 쇼가 갈아 썩민도라 닝고 갈아 썩민도.
0: 세상 은지 손자 갈래 가버리. 아야 别 샹지바.
2: 로용배.
0: 이제 야글라. 남배 갈아 세배.
2: 세비. 내가 주인.
1: 시샤, 시샤랑 언니 십신에 도이.
3: 시샤 소글을 배가리, 내가 주인.
0: 남주 왕라. 내가 지금 니만 하고도 손 안 그래도.
2: 내 미식이비.
3: 주교.
2: 주인다, 바이바이.
0: 주교.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주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 진지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네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노제파주 열기치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디고주 걸고스미지 노제파주 뷰레 더베지캉 양나 노제파주 진서바 창전 셰바 노부송주 라기 버리 유베 푸메 뒤동지 강대도 템초 kedi tengji gi zeju gor nga ti gup ju khot ge sim chi lo ge pha ju bu le de be ji ta lo ge pha ju jin zu ba cha ge xie bu nu bu song ju la gi fe ri yu de bu me du dong ji nyang du bu ju yi chang bo la ce xi yu de ngo la lin na ngo la bu ju yi
1: yer tu gi ya ni me cha wa chi nga gong lu lu da we chang xiu xiu lo ge pha j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ju le ming ne se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be 阿公堂尼孔可对群养参不语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语地外尼过堂龙过七七阳过土不拉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土七路主对我给爬出尼过七块当不囊堂空气空不清去替你同面感心迎了修明孙秀家音 昆明昆布汤布提下绝空得来浪车文档热得吃昆明昆布神神自动给嘎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浪萨布尼七别刚不擦龙永为企图行就汤萨贝七别银别七别更日擦龙给开绝汤对年去归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浪提尼阳性西沃汤浪提顶秀七位 恐怖局对电信级别从来是用意，如果从恐怖部队堂从业级别个，刚把车用的第九级图，贴住兰州银别，兰州其他别级别新产品，泰迪兄弟那么去七不用，逐渐级别推进了七不错推进中国用的堂，对堂昂擦龙用为面对秀。 他们恰起了锅，也烫过不就过过瘾了。锅也看恁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瘾。
2: 罗杰帕主日国他们日国堂养狗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只过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之内，这打国土了，百姓电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汤，天天国土的南部电鱼呗，打这些的，天安人光呢，吃你了国给的国主国给你们汤，他的吃你了国阿的国主国给了，准没够。群众罗杰帕主。
1: 尔退去养，你们操瓦起，阿公和龙单位长修修，罗吉帕主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部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阳过土不啦，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度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度，七路主队罗吉帕主你过去快当不囊堂。
2: 罗杰帕主日过了他们，日过堂养狗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只过给南部电鱼呗，三月电波之内，这打国土了，百姓电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汤，天天国土的南部电鱼呗，打这些的，天安人光呢，吃你了国给的国主国给你们汤，他的吃你了国阿的国主国给了准没够。群众罗杰帕主。
0: 罗杰帕主演技切过，天气的解决过了，你的国主可不生气。罗杰帕主比例特别健康，养的罗杰帕主真策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百里预备，普美推动机扛队都填不全。看的天气的解决过了，我的国主可开心些。罗杰帕主比例特别健康，罗杰帕主真策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百里预备，普美推动机酿都不就赢。长波了，菜系预备，我了林呐，我了不就赢。

장외 요구로 초아 댐베 감신 차외 종수룬 리더뷰 코리오 냠 차외 최도야 벨라 티즈 순수 챔뷰 최시르 좀비 남다 유연네 장아르키 유제 좀비 투지 남도야 티 오균 하제 봐라 라리아 지글 리뷰 리구 장신치 태야 롱치 숨진급제 이콩 리오 히말라야 리규티 튜징부 세슌 규규 테미츠 윤난 아르허 잠부 규토 레균 테미 마라티발레 체팀 큐츠우 차바타 데니 팅키 아르하이 초 시베데시 테밍 시엔라 나조 시에야 세르데 초입 미나조 탄자오베 밍티다라 톱시 초시에베 뷰단 태양 유티게 공수의 왕키 태다라 토보시 레티 감스 낭마라 네베 윤난 서군이 머시 초타 양도 키에베 유도 내나야 유티게 미츠 갸주 첸보로 메부 첸보 치베나 윤난 토 세우망보로 초첸베 명이야 다유시

아야하의 초로 타다야 롱치자기 규비 중후에 유랑세 경외 리식디 아르하의 통가라 초대 체진 아르하의 통가르니 등외토 세트 미교 중후에 싸워 통가르시 인식 대다 云南기 토강기 추천의 최우주 캡유 대주 수봉체라 슌바 땡토 보도 튜엔베 고르키기리 망심 대조로 지마세라 디더비 캐주니 서워 통과르 시행기 최토 통금부 이마타 딘제 이도 왕오베 지메 알하에 통과르티 서워 통과르 챙공기 캐주 치슈기 리소소 교류

초체 메도니 중고로 믹스에도 유협이 모제 체액이 추난 경우의 리시 인식 조 중고의 호조기 체위 난도 기기기 세균토 메도니리 니외 메베 급수 티우 추난도 팀니 고심 팀장은 되기기 바타 니마 차로 위에 급수 매도 디다 지르 지젠키 초가라 시에가 채워라치 테르딘 산에 니게 미수 매도 디 민시엘라 초게 매도 제야세라 다리 민장 침부 시디 롱보타 매도 큰지 아르하이 초 다와제 초기 매도 제부 디니 초제 매도라 코이 清洁日记, 自信给日日民族这边能快把的行呢? 错在没到你, 云南去车位能图结个月吧他, 替你更有人心, 罗马前不月体, 替罗马你, 那人去罗马达了前不月吧他, 替车位能图听你, 没到肯不写把的切景, 肯不记个咧, 村到隔壁怎么送电去, 没到局长, 车位文书, 嘎听来的写把的切。 现呀, 没到底更有三数据窍别, 没去, 明察点别更有彩色说不约。 Terdi medo terra, tsoze medo je bu gube, gumzenya tishi. Tsoze medo dini, mashi jungu saja mambo lo kebu yuzo. Saja medo wara chu tobi nubu gubu yu. Teya, chu tang mu chu gizara sanya, chu nyong me na ng temo lo nikro. Terdi medo dini, chu bu lini daje ki rinbu che gashu ka dabushi. Mase, 추난토 차르신베 초제 메도키 추난기 뜸접 주련체도 마세 타동 추난키 단타 린소기 뜨는게 보지엔 두련체에네 추장세타 추난코류 레이주기 니바데 왠야 초제 메도기 시행유진부 대장네 메도기 컴부 총어수 퇴네 시에베지 메도기 추유 럽탄 조네 강사라 인네 Masi tiye gupsu, sivjuru pongwa kajik medo dindu pabdi yuru. Chungwe gi lungbu nuba tile ya chewa yuebe. Lungbu, sinju ta medo jikne jikla guibarachi. Choto lungbu, cholub chowara chejin. Cholub gi medo gi damacho chunatu timbara cheche. Medo diya gyungnyuru nik jokyu yinba mumeshi. Gengwe chwe ki, Tsengyan medo ki rikshi yinbe nguwe ne, Tsoze medo ki Sinju Pota, Sinju Gawwe Kacha, Longu Chubzhan Kongta Duna, Chung Nyongdu Songyue.

알루니 탄도 어브지게 체구이키 감시 체위에 코요도 퇴바타 알루지 코로 롱숨도 응압게 야르무인키 나오에 이집키 뚜르수 나도 니에베 맹기 베자 아이브누스 바비누스 시베 나무 텔라 감히도 베자 시크이 카인스나 알루라 순슈 체부 덴베 티 자와타 제바 고나야 최저 摄氏度 십주시행은 잠식 다와 카시에 니세 따나야 순 토기 시 티미 알루기 로마 제차 따나야 추주 지금은 전투 티마가 정신키 소토기 대야 지류 뒤럽 텅부 로메 수리 빼자 캘리시에 몸에 시에 남나 내리 민자 와라 알루 주에비 맨주 수도 체이 와마세 알루나 군편 맨자 시에 주기

타자 연장토 디리키 야하주 시세르와띠 메타라 차오에 멘자 시베트위 땡기차라 알루니 레리망부의 낭토 느바케첸 뇌바케진 리게 알루티 뒤수체바규 윤난 연장종토 타자 산에디게 벤주르 튜네 케징게 제시도 큐르히 네디야 민튼 송비 중국 알루기 파유시도 큐르히 연장 종총네 머주 정부 법규 규티 마르 용웨나 조종 연연도 차비 무규 지워로 모장 지신기 개바타 네디니 어버지게 사와나 차구 동체 자단타 자오베 감신 차오베 연장 정부 용주로 크이나 동전타 동동 오게 또부디니 지 챔피언디게 크고 큰근라 케비 신 도지 자스르니 종주르 예윤기 창외타 리즈크도 또보르 게히 지신디리 감제 크타 니외 초쇼 체세 크토 게가 상신 머시티다 어버지게 자단토 체 균동기 지신시 이내야 타자 云南元江藏规 차신 干别朝上土早晚出土吧穷些。

yang sar ngwe ni sa kyu sab la do ma na ya do ji cha ser ni gi ngam tha je di ru ge zara chen xin chi de zui ye ga tha shung de jing la shung de su su mi yip su ka ke ni shung de shi bo cho xie de ke yu ba tha ti cha ju me do ni ye ge to tu jin bu xin xie ge che xin yu qi ni chu ji de ki xiang yu ji jue bi da zha ta zha bu yu 계획 대다 제시마오베 지진난기 개부터부로 교류했나 세냥 학도치 도지자스르 시베 명이야 대다랑은 토부시시 도지자스르니 로마 계획에 제시진기 동동시 예배 대가 급시 진라 매도 왕락의 콘수 도바를 문제 제면 원장 퇴근 토 되니 매도 왕락의 제면 매도 왕락의 세르머니 대 로마 림교로 총원래 세르머 차부시시 이내야 도지 자세르기 세르머니 대 로마의 참수 개부시힌

총계 폐기에 침부다 퇴소. 하바도 상하이 계지쟁기 총계디 김자 치도망보 무제 십수주고시 미참의 무자 진비 도시 저그마시 세브라시에나 미참의 무자 진이치단 저그마시 카지러 무제 십수 꿀꿀요시 카지러 무주린 십수 꿀꿀요시 양카지러 유노토단기 꿀꿀요시 무자다 망조파라 저와텐세규드 니에체나 루리 무제 나조 투무토 배주치아 유베 무제 띠부슈 도르생기 现在的最前的我在里这了那群牛妹妹别开心游戏我在现在那了姐姐老在的西站节目真正米碎人类所需游戏第一个我在现在的梦西的不准土戏现在的梦西的点解我在的马子娘对的我这里军乐团团困境中的娘对马拉下的游戏现在的我在修行前面的一个游戏 别查下面了，到底我们这里的，我们他妈的军乐大年少，别给喊三亚亲友时，俺的今儿给三嘴钱了。现在给我们在修建体制，二里来中国，是来给修建友时。陆地我们在马脚人个大小区马内兄弟也贴了，推着来给位军乐亲友时。陆地我们这里毛病我们在拍照时，第一开卷里卡死了，脚板断了，得掉了，陆地大点解释。 Tinti Kori Yongi Joling Nan Tunzo Ni Chongkir Sishun Chukyun Sato Da Chongkir Pianjo Chukyun Kongdi Chongkir Kikam Chukyun Sato Chongkir Jingne Sunkyo Da Gyunzi La Sobji Nga Joling Dinan Shuji Damse Betu Ba Nga Le Siji Yin Sengi La Nye Chen Chongkir Choyong Ne Pike Joya Di Nguisi Da Jawa Tengsem Yo Sengi Di Ma Se Chongkir Sato Pike Joya Ki Gui Shuji Si Nye Chen Nang Dui Di Gein Toje Na

0: 냠레 로비 옴쇼
1: 냠레 로비 옴쇼
2: 이다 만나서 냠레 로비 옴쇼
1: 지마기나게 학갈롭 강만하러
3: 초장 도라 나 체제 차례 하리나
2: 저다 체스 케메 잘 체기 슈가 요비
3: 전에야 코스 파브지 뭐
2: 제 배준 체제 약토 약제 용체그룹 양코네 파르스 이네 다리 정말이 나 어 비신 중요이
3: 담사지 뭐 제스티리
2: 오늘 양체 알았어 팅웅아 비진 타르 우티데데 상하리 요야디 랑체도 이다 로타르 치제 다양아 상하네 비진 팔로니리 팅원에 이 메도 믹스 덥장 마셰바 장도 쇼르트 쪽배 시티 차스드라르샤
3: 딜레야 가르고제 차샤 양을 다다 피도고 나 가부시라 추
2: 야추
3: 거지 미면서 사도 오늘 저 접으시도 이내 아가 저기 탄데 처아디 약쉐지샤 추장도라 차샤 리쪽 중샤 다 개그 내든 공부시미베
2: 나라니 중두네 님도 려브리 랑게 아 규메베 다 같은 제게 로마다
3: 쟤는 근데 스코레 쉐다 년 처음에 나 참부도 게 되고
2: 다디 어 근데 스코레 세나 수링류디 장스체 더도 짜디 라능시 링스체 더도 되베 마음시키제 나 대대 녀스코
3: 지가 라니 첩사부 다가 대샤 처음에는지 레메자 나다 차차 가시 메스테니 맞다 둘이 마충도 현존 안에 따도시라 진유이 야자
2: 잔티 제 마셔다 이 띵에 띠기 때문에 집에 소화이 와야 레레 따란 첩구이메 나 드리디에 여야디 让团那边团到下雨。
3: 是的。
2: 那不团呢，差不多。老忙他了不清下。我让最郎家家叫忙过去不得。提着老群就上场。团到头最要的三件。古典有了啦。可对呢，苦个是热的生活哩。一年团的挣蛮大。当我让做了的儿子来差不多，很多古典的摇下没多。陈梅雷，你心给，让个什么了？差不多搞不起事，找还赢嘛多，没想到苏姐要嘛嘞，找还赢他哪里？赵海英什么呢？什么都有嘛嘞？看来你苦口婆心小差不得，捏着完了，偏就苦口婆心，永远不嫌生病。
3: 上个月给是顶岁是三三毛球，也就啊，买的第几尊的球衣，咱输给不啦？
2: 那做地基托不消息。
4: 杜丽，俺做草长给云种的呢，让了批给收银的，
5: 也做
4: 也自用呗，没得收银的。
5: 草娃基本用不消。
2: 对了，没要打，草娃啷做用消？
6: 草不做也做，现在人这些对。俺我呢，车马平原了去。
2: 啊，这。
5: 我这，团大的，哦，年大姐，俺俩做街头推荐的，去啥推荐了？演技总比少些，看得多。
4: 年前呢，浦东堂的配件交给团长组队，上前买样式的，从头穿个用过几十，现在推荐的绿色裤裤也买吧。
2: 他嘞，
6: 海英， 랑게 셰프 타그리 근데 전에 강우제 레가 좋아유자 지마 상하이라 양세용 거치 그래 가다 상하이 레베 수고 키란 숨자 용구이 드디어 양 칼라돈라
5: 디드네 지수지 자 비진 로치는 상하이 징그지라 개외 보통 징그지
6: 쳔바
0: 타그리
4: 로바 기브제데드 부시징이 냥아시겨다
2: 녀고조 Kedi Sowe Kela Luti Che Yuzi
5: Yima Yu Sima Tsu Yimu Bilong Di Chuni Hesha Sune Gui
6: Yiji Kida Zhugi Yi Nimu Lim Ni Jeri
2: Senbe Namyang Zhongyu La Riku Che Ne Yu Wenjiang Tanda Simdo Gi Yang Yang Ner Kin Yu
4: Yuzi geji ni yin la, Yuzi de simbar kyun ni, te yang de simbar ta kyang.
7: Zewa la, xin jia jing ping bi, qi qian ru du ni.

0: 허지 저랑 게 당대 제도와 조미리 칭아 주제가라 닌지기 띵지 커섭시 머시하고 요시 히라니리 로디에 나라 파시시라 중송아 타데 지토브디 레라마타 조미시 쪽자디 소디하고 싶으라
1: 디디 인거츠
2: 와리 조미시 선이 조춘선 중생간 띵지 치료 권주상마 레리직베 표주민의 샤다리 최상 대수 퇴보시 마스는 샴지 쇼르다.
1: 랑기 시에다라. 니에 자샤강을 악제디 개윤의 세제 체인다.
3: 조명씨, 조랑 퇴내 침부터 제지. 조춘신 용나마도 퇴유래 같은 제 침매봐.
1: 켄즈용바 차샤네. 랑기 샤초. 켄즈디게 니에 개지 군주였다.
2: 시, 카사랑기 니에 자배트 크르도 소유샤동.
1: 텐더지 임매배.
0: 아, 지 초매디게 마슈다. 따장리 로춘주마다.
4: 수수团大里藤子前里肯这嘎度特别大故事民族老外对的不过是大前不下擦下我的让不过居然不吐么中啊生意店这些啥吃着啊大伯你们怎么这些地里你起码有面的不拉他莫拉给广东的水系是我他亲戚你是多是给他都对的民族能不能说不得给前头好不好做民族藤子前我的这些地下还应从他第一天了
2: 我让你看这些呢找不着不这些让俺俺来看看没多啊我呀看这多马贵娘不多啊何子走不多啊就没心意了这你妈他个人带多啊从今不可再给你老些有想你用马的弟弟应过去对的就春生都是单不是对不得啊明天呢娘他个带多啊
1: 老多鱼吧，这，大家这马睡的，所以你抢送着，通过俺做老不得个，要我怎么处理？啥子你规定去的，到这头。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이 락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 인구 토낭치바 서동부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천리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당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쿠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 컵게 뿌 꾸유마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뿌 랑우 국송라 쇼게 뿌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야, 장 아리 로그 이공 페이스 뭐?
1: 야지.
0: 계정 마지. 장 도스 파리.
1: 야지.
0: 계정 마지. 조장 잡라. 기랑기 워챠.
1: 야지 아 등량.
0: 응. 기능 마지. 기랑기 삼미 제발이. 야지. 기능 마지.

0: 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我们这边有人。 꼬다. 눈에 야규다. 어야, 니들이.
1: 다디 베이징 가고 지그리. 강인스는 미리 베이트 샤무크 현재 동통야민도 시민 매배 사실 친제 독로 제비 있나? 어느 가랑 속 현닝 마지.
2: 니그리. 미리게 샘니히. 두스다듀 야름도 갑지. 둘러다 한골 콘톱제샤. 유고와 당쟁기 통고배 쇼트시다. 쇼트대 두근 먼저 원이기 두수지냐지. 다들 내게 두수선사. 민망치에 내하신 사월이. 이내 미디 흘려지에 저하균 직민도. 무제강지 법수러. 무슨 법수. 쇼트강기 두수시다디. 중국 두수다. 히바 쇼트 뉴스도. 제사 미디 구마랑 쇼만 힘바. 구마고야 잉슈디 대시야. 내하시에서 무제강지다. 토라네 렉신이 드리리 지게다 뇨소신 얘기 마쇼진 이시면 권에 딜레 도와주시야 뒤주 딜레 동요야 문에 진레 하마 죽고러 류쇼시가 주니리 라도 가봐 구야디 조 나와 집기 유하시두리 미디 가봐 곱도 텐조 나와 마다야 되너 소소 구구이 외자라 텐조 딘딘이 흐습기
0: 가봐 곱도 시리자
2: 제자 단듯이 미너 지스프리
0: Lekuda, lagi kau ini.
3: Nya lagi, Lasha, Wari, ngah dia Mingchangyu, Songguo Nian Tonghangyi, ngah yang sedang.
1: Lekuda, mantu sok jung unik tempe yori, lagi main cuci omari.
3: Nanti ni yang gasun yungu sebe.
0: Mantu sok jung agi, di sini lekak cuci kiri, lekak cinta, tunggu sebentar lekak yuk.
3: Nian, suatu hari tu, ngah yang sedang.
0: Ingat dah, paruro, koma ga, kusi.

0: 顾秀生了，今天陪他。阿姐，他的谜底弄啥烂面着？弄烂别猜嘛是，别得扎啥不得。那钱呢？谜底圣经初一把猜下呢，头一年间明白，你不明白吧？
1: 미스
2: 전도 나 쇼토디 토윤 예전 맨배 다시

冷血团巴塔刚拉四处狼巴八百年在塔轮中八百平年四个开发所及八百年团月色预防八百张四康的平年人民啊娘们堂错的囊巧预防八百张四康起七来明年做兵我帮年居的堂八百张四几个月边过年配巴了各所修他的卡巴的节目年我用啊节子预防八百张四康起七来明年开一八百大供级别四供龙巨结束了人民啊娘们堂错的囊巧 박배년세탄 룸중 박과 퓨네 세계 개발 속이 박배년 투 유세 유방 박과 장세 강도 핍네 리밍아 냠린탄 최다 낭초 산에 하사 총기 양전 로람 과다 앙적숨 루지 카바르 레고 예구지 주지 숨아 직직게

0: 갈세 쏘.
1: 내 말 앞에 있어.
0: 빨아가 라디나 등고 말해.
1: 아, 씨, 콩게 그 뒤에 내가 보고 준 줄 주고 씨. 보고 싶다 보면 남친 게 와 이긴 거를 갑자기 나 뒤에 캠비는. 아니, 너 묘주 여시.
2: 여. 네 고지야 집으로

0: 기랑 로테 마시베.
1: 맞아. 그리 굴지기베 아. 탑잖아 야주입다가 고정급에 증크기. 전임 주고 있까 함두고. 니네 신이 아무도 소어래.
0: 미신 다시다 요 말다.
1: 니 람피베 탑잖아 클라스누니 소어래 쓰기.
0: 아네. 지 나 저거도 줘.
1: 저거도 날린 클라스에 나가르고 니 소죠. 지부딘 제르 탑잖아 클라스베이노. 메게 이거.
0: 지발라. 지금 시라선자 기랑 토스 쉬는 미초. 네, 탑산나르 니 도서 교사. 나나 니 로테.
1: 도자스게.
0: 어, 가스.
1: 영아.
0: 테트.
1: 로초. 알고다.
0: 간나서.
1: 로스.
0: 아니.

0: 这里啊，你们这个呢，我这边拖的也把这个钱还过啊。我说你自己给不用。是吧啦？岂不是拉下下，用着才说嘛这边。阿姐，年卡巴，呀，年卡巡查明都。阿姐，这个吧，给那个谁用哎？他们中啊。阿姐，现在啥时？年卡巴发下明呢？阿姐，年卡巴。
1: 我是你三十大，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可吧哦，年前岁数，年
2: 소라 치니 자홀레 남파르키 드리인 디고크선 규경하시아 예미 내 가르샤도 돼요 범문 춘주 마쿠지게 미트 대르치 하도 시샤
0: 발라 키라게 생진추 근저 스모 힝규
2: 예밍마이 계지 하시 중어 신규다 완전 년장러 밍마 소라 하시 주어버 어 와리 범어 네 홉트 쳐서 어 아주 사가디 밍마 깁스 세비너 자외가 깨자 주의비야 네 생지 주고 바르 장가께 권주께 통화보다가
0: 장가 좀 용봐
3: 만나는 대대비 바라 네 기란 쉬고 수입 바르게 내 용지 생진 주고 바르게 내 큰이 용고 마지
2: 가리나
3: 김제 캠에 간다 용 마지
0: 네 대는 네 대신에 야호시도
2: 최다
3: 야호카도
0: 대수 사비 유비디 증시베
3: 시주의 자착부 확번 났고
2: 고모 란디리 가르쳐봐라 참말 세지 성지 주게란 자르스 사주게
3: 기란이 뉴시 지만의 난디나 쿠유밍 뵈쳐 뭐요 던도니의 화통을 쏘는 가자

0: 용기 용기 용기 디 어 마집시야 마집시야 마집시라
1: 로전 최송해
2: 지저 중원인배
1: 아 가리 가요지 야 신도 떴어다
2: 지저래 양씨 그디 인행아 신도 제리주의 와 더더 사야신 망디제도
1: 어 돈도 띠치 아 야민 디니얼 쏘다
2: 曹西河，我想日生不对，啥时间进来买吧？可别喝多。

0: 문에 문에 마리
1: 우리 치료 정신 님승에
2: 마리 让七座小景参加一呢，操啥用这个？小景操啥用呀？牛牛热。
1: 那你当啥些个用过三九？
2: 当啥个热？
3: 特注意啊，米。明晚开始一日下不打，出门把个卡不里，你还把个拿过来，得明晚个丢卡那咱们都给。
4: 哦。법규다미스
3: 법규스는리빙기리빙선수전에리빙선수다초세랑주기바스고리민디냐바가됨도니뒤네링네드니다토링냐면누구야야라소시

0: 지 단테게 부르베.
1: 경마리 경마리 야식시다 야. 장르 배신회.
0: 어 예.
1: 나 숨지지 대치. 참여 유명시다. 장기자 유부지 나 저 상한 영야디. 네 앞수 이승기. 장가 바로 경가 개빈 참여도. 드디어 신용도에. 나 라니 그 파도 두고시다. 드디어 클랑 네 레마용. 야. 어디리. 어야 민들다. 어야 넘어서 넘어서 어야 딜림제 도구치다. 어야 다지스 도구치에 사서 야주 야주 어야 딜링이야 지라도 못 드셔 라소시

0: 아자, 내다 제스네. 당기대 성경 출르베.
1: 아자, 먼저다. 남자기 브링 마스타. 남자기 전 섬티에 비인사.
0: 대신 잠만 더 내려 봐 시험에.
1: 아주 롱마스타 안 거. 아자나 더 이기리. 클라스하죠.
0: 너야 가려래. 롱게 시수.
1: 롱라 메게지 미니 하고이. 자, 빨라게 클라스 힘들 때 쓰이샤.
2: 근데도 쓰시오송에.
3: 결마소.
2: 예, 나승의 시에 좀 글쓰기도 와. 돼.
3: 계시오는 글도시다. 가소들이 세우마리.
2: 범청리였으니 라나자디 자기용에 가서 소들이. 뭐라 라면다 케요 말다.
3: 네 근데 저래.
2: 다다 소디 상계 뭐란다. 투제 마시오래.
3: 투제 마시오래. 님숨을 팀시 도르베.
2: 말해. 님지 팀숨.
3: 님지를 팀숨 도르베.
2: 아 잠시만. 다다랑 나자디 섭집 차샤. 민수 실당도 마다 용미도. 님지 팀숨 도르베. 망마르다.
3: 자겐아. 대시는 매 봐.
4: 로니슈나. 상계 선단전 통용 매 봐. 루부도 더스 통규. 인지 진스체도 보고래. 상계 디큐지를 매 선도 있기 말해.
2: 계승 알아치네. 네 등지체체 되다. 나바군도 뭐라 배도 중세대 봐.
5: 장계라 최도가.
0: 성진 초게 녜바라고 부여신 주고로 두고 제시야.
5: 저디 제담을 되다.
0: 然什么 유추? 然能什么什么事?
1: 란슈다, 나 샤머 잡두고야.
5: 배워고고, 엄마 정보. 동호 수업도 과제 입으시야.
1: 나 이 침수. 샤머 잡두 사지. 저 쉬지.
6: 정지려다 민망해 제가 가로지 봐 땜지 쉬고인다. 내 땜지 그 문제 치자 맵쇼.
1: 别撒手 叫徐芝了这些可真是给鬼呢
7: 嗨
1: 叫徐芝爹做装他们时一起骂起啊当年给你们明度明天一起被打时圣经书是你的然后就没过明年把老子无解可说谁 喂, 康萨。
8: 康萨, 我过去生老老肉, 瑞奇你。
1: 圣经出给老肉也, 但现在咱给圣经出了, 年八老不要钱了, 土库马气死了不打。
8: 他的马气死, 过去生老了, 牛儿推巴水去, 还有年,
1: 마시 나타난다 문의이, 过了是那点鱼, 我做公司连肉的, 简单, 统统叫徐池, 아세, 但看他你这些的永远明度。
8: 但是我谢谢, 别到好了嘞。
9: 听你让他给别的。
5: 你让谁去成了然后给他对接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啊还能不能你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习的不我今天这些给他学
0: 마리 랑아 생겨 봐.
3: 랑아가 여기.
0: 랑은 라로를 안 가봐 겹 주베.
3: 겹 주베.
0: 민용 쓰실 시가 주게.
3: 예사지 주고.

0: 다 님라. 디간소네가 목차고 요마시베. 아자 리올라스니디. 나 진지시가다. 양골 발게입니다. 아, 디선교소녀제. 야나 조담소녀제야.
1: 보고 나와 라지샤. 아자르 고고여는 잔레 가리네 구이크다. 왜? 알랭은 이 발랭 근데 저거 이메 개체체도. 계란이 진도 가보지 유배 바르시겠지. 간결한 계란 좀 채우래. 산계자치 인구 망치에서나 아는 알아할 때 이제 먼저 대를 심대 정말이
0: 에 알고다 계자치면 주다 진도 가면 유명해 야 정말이 남이네 갑니다
1: 소고 어등이요
0: 저는 고고단 이제 같이 오세요
1: 성지 좋을 감마 진예 수도 아 산육도 왜
0: 말아 감시 세미유
1: 감시 세미유네 갑시 쌤이 유해 쓰래
0: 지저씨 나 파 갑이 유라

0: 소래 가벼시.
1: 젬더유. 젠내 최대 첩제지 침비리. 아자 류라게 란다 성진 출루 조탐소야 땡키샤. 마세 란송고 니도 칸기 링시 소도 소녀리. 개치슈디. 장리샤의 데리어리.
0: 그 시생라. 키랑 광세. 고셔 쉰라 기라니엘로 시즈에 그게 최요가
2: 도수승이

0: 단지 범디 제마 시도진데 쇼데 샤스기 디카스레
1: 디어 제마네 모랑게 잔진지체 나 자시 허르 젠 쇼시
0: 모랑게 나 젠지체 라게 시 허르 젠 시기세
1: 嗯，是你操心喝的，总得说啥？

0: 야치. 나라간 동양 가시기. 심라.
1: 심드 제도게.
0: 오늘 전에 라간 초디 심부 대점스 민도 이내 초암 믹스도 미카지게 통마 자정무도 없는 시 멋있어 초스맨에 이내 교육정부 도비는 자세대 단교 초대 가르가 주시
1: 자게 사야다 동양 티소 교육 티제 유브지
0: 통마 알롭신 튜디 워시송 시리아 차 주위 오늘 전에 나 콘지 깨르 가시이
1: 가부유나 레지야 카리나
2: 打下给连子这些的丢了没有嘛这孙子啊我送过年头了总之是这些我解决可是给我顶这脾气没有事情的同样民族你看他的那么难同居皮个肚皮个皮个肚皮个给我洗把的给我打
0: 把的给民族给我说 给我 偷 中哎！
3: 偷不中。
0: 三只长人，警戒到。

0: 랑게 창시베.
1: 탑시린도 아군이게 비게까지 변해 보여 다야면도 로드베 어진다.
0: 딩랑게 뭐 시랑게 님 더고치 고시. 랑게 니레 시비는 개베 더고 승마지베.
1: 심대 정말이 성진 주게 세세 제고 시에송아. 표진 구두게.

0: 니드 쿠바스베 쪽담 무이니 수큐는 말이 바레나가 보모디 제리치가 용이 기사급지 마도 쿠베 가로자원이네 말이 강주도 규구만하로 시에마도 사급대 뇽투스에 봐 현재에게 두고나 봐 터지
1: 미대원의 레게리 도가 카테치 내기
2: 상보 상래 용시오 장슈다 니 렌스게 보시오시베
1: 디데 인고충 조다즈바 디데 제니 시내 균이 조어맵 충고리
2: 别找不穷，你呢？连卡都给不着。我陪妹专门去买刀，没设计，开始是给买，另外看见了，搞不可能是女的。

0: 저저 저, 내 강박아 자, 연습해 봐줘. 저, 저런 게 답도 컨트롤 제시 기구 매봐. 다리 되다, 성지주 전도 용구이자 저런 제시 기구. 띵운에 저런 삼로마당 벌다.
1: 제시 기구도 힘도. 걔나 구시자리, 니 괜찮지? 드리 걔나 죽어게, 저저 미소를 갖다 자고도, 니 혼자 살아오시는 건 됐어.
0: 괜찮아, 운에 경보다. 미치게 미소를 갖다 자고 인스. 약시 중나 다리 저쪽 미상마 빠야 매선 딱딱.
1: 다도 되다. 용도게. 교. 실로 견제대. 어디 시켜슈. 또 내 좀 라서 또 관고 유.
0: 어, 실로 견제. 뭐 전화 내셔. 어, 저 저랑 농마자. 농마자 한 개 남살린 가지고.

0: 용구유수인바 치료하러 누구?
1: 정력과 예카발링민도 폐지룡 남자 치료를 꼬라 빠르게 민도 니 세가지 니 떡이 불합니도 랑게 말하러 니 수료 간게 꼬르게 맨날 꾸대 없을러

0: 치료. 나 딘데스 마디다. 나 데스 퇴부 가져 있네. 딘데스 댄 괜찮아지도와.
1: 겨우딘데 쇼부는 시야 흐리나.
0: 치료. 장게 나 온유 시기 유배. 나 쌤 기우 매장 쇼부지. 장게 기백을 도지등 유배. 좀 제신다 개매. 도우야고 담아신 사지.
1: 디랑 쇼생 없는 말이.
0: 我们一名开车不是呗，七周，看到他们的上头去是吧？得两个小开连了，咱们看那啥主意有谁？让苏哥对我们都，我是严肃给不着的是吧？结果你去谁？走，你严肃给我着，走。让他们认住了，给他开车前都有马车。哦。
1: 给那个你了，老在他们这里，看着苏梅接的乖，明码接不对，看不对了，真叫小苏梅乖，让兄弟呢，这谁？你让他别去，顾客不接嘛谁？你那让好些。

0: 야주.
1: 아지 장게 나 디디 쇼 마시. 띵예 쳬오 왜 부르 버. 머신에 나 랑 라로 주 버. 테마세 나 고제 랑 차와 게 부르 버. 디긴베 젠돌 쇼킨 TV는 나 샘날 기부 용스 마시.

0: 야, 디 배우가강 자제, 바 야후제 니에도시.
1: 견라, 나저 조초라 그리로 해야래.
0: 딩응이야라, 지로로 소화제가 당해디, 라, 로춘주 딘제치, 미지 소화제난 고주 대비는 용예 요마, 리바. 让森休息 明白点面积我的些呢, 错解心活着吧, 大把明白的过去些的也比呢, 要解决一点, 比你卡起是痛嘛是吧, 可理解, 俺们这就嘛是, 当作落叶给, 丢了脸要嘛是,
2: 我呀, 对最疼这些姐, 你要工作的家都起了,
3: 也是,
2: 谁不成了, 你也当到马金去忙他给切比音,
4: 光给叔叔给我妹妹再送对那个名度一年让蔡金行大云呢光给谢谢那吧他现在你也他咱别借钱这个是送过是不俺最肯都记得不起真是别得不公共要是让妈拉得起了退休刚洗不起么都要嘛是你是偷脸不拿那么过过夜卡东的马金行没去的你也得呢铁子打完吧
2: 他现在
4: 他
2: 现在他现在

0: 야쇼.
1: 구세성지추 키라르 칭아 셰슈 시니레이다. 차신드게.
0: 차신샤. 드리냐 가르시냐 임바.
1: 딴딴딴.
0: 장가스베.
1: 응. 디 나르 장가스베이. 니 장르 칸루쇼 저스데 아. 야, 니만 저한테 다 지불을 듣고 있다.

0: 시시 띵에 레벨직 디리다
1: 쟤네디 시시에바 차시오도 띠시
0: 要得，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阿伯，
2: 수준에 소심.
3: 어.
2: 저기 펼치기 한 마리.
3: 에요.

0: 라시 바고데 유에 변동 요상 배기 총강 개선다 전에 시작 수지 시핑 변동 요 가능한 와제 배전 시 변고 효선 조 시대 소진 개 배기 재산티 주도 응바 시 거다 연시 배다 전에 차다 동안 용위 세고 가담보 라사도 하다 연시 단 길이 길이 연의 노중 자라 나태 체리 기자 거기 시리 거라 배제 로진 개네 섬 제르니 당동 리데 산이 마바라 니쇼 시게리 거라 나교 총결 방금 전도 예비에 향해 사슬사 요구왕만 비말의 텐데제 제와 사모 냥진용이 거라 파사 총결 정권 규제 이런 규정 시비에 탄한 사바 초기 시비라 정제 장보 토비 고수인
1: 조번아바 건강상
2: 건강상
1: 다나너 보게 송간천랑이 치난비 감계 선제시바가스셔
2: 대리네 변다 제비 치족다 신다 급이 치급된 리자 퍼부지 양마 농대 협찬의 스크죠
1: Lasi Bakuta Yubin Donjo Tan Pochi Tsongkanta, Tendo Ki Pochi De, Deke Gene, Longa Chinja, Jenta Dumi, Tondo Dini Shichime, Dena Longi Gong, Jachuji Shichipi, Deke Peji, Nimbo Nawata, Naju Chimbo Nawi, Pochi Di, Dizimbe Longina, Nyogo Donchiti, Roja Tanja Tosaba, Mambo Shungyo.
0: Yobi Chose Jabara, Bakuta Chokja de Bocha. Dengyozang Beijing Chongkang Gezhen Da Zhenmi, Nanggun Ge Chongkang Goshiwa Dan, Beijing Yubie Moto Jigba, Chongkang Nan Zangzha Shiba Ki Xinni, Shuye Gunzhen La Suwa Hikyo. Nadung Ge Longi Su Yubie Beijing Chongkang Dere, Gong Ge Chou Jiang Nian Lo Nian Hyo Lang Zhokaba Dan, Chongkang Ge Nizu Hik Da Tandu Ge Beijing Hikayo. Longi Na, Zhenmi Beijing De Chongkang Ge Nobotar Zinni, Chongkang Mi. Longi Gong Ge Yagara. Degara Joshi Dinbi, Chamdi Hige, Chongkang Dere Namba Saba Dan, Chongye Je, Kashu Saba Hye Jinyo.
3: Ta Tewi Nimbdi, Ale, Shoge Tadir Cheche, Ngamdar Cheche Tewruwa, Ani, Gonda Suba Pena Suwa, Angare Udus Udresh Dile Si Jeda Chitrenbi, Piki Chubu Huise Chitonga, O Piki Si Na Suwa, An Piki Kagire Suwa, An Dide Tese Re Shudu Zamba, Amo, An Di Bugu Inde Gyakbo Chike Koyna, An Zuku Shibshi Tomba Has. Ndese nyeb shibshi naso.
4: Da longa si chimburwa. Ana nga zu chubuti mi zon osne je zungo amare. Da chende je nyada yorda.
0: Shalong nyan don nyekyo za gyuli yon dawa donbara. Shisha shuji shidinpien. Mi ngonyo zhogi ma gyurangli mi bie chongkang di penye chanda nama masi. Digi bie ki la kene kani nama di. Jumi mtsi ki gita mi bie chenkya ta zhiyo la. Nyin dini zon. So jing ge bie ki la sun hiu saba hi jani. Kong ge sem ting ge rewa gyo sa chiyo.
3: 나도 표절이야. 아니 주지 시시필라 통지 다가라 신는데 잡아. 진짜지. 나도 중도지 마단. 영예 미도와. 니니리야 어 속도다 치중다 제 문고 수요 말이. 안 단단이는 어 속도 있나래

0: 수인바.
1: 어? 세세 마이 키란 수인바.
0: 아 나나 차이. 아 데데는 주시베.
2: 키란이 머신에 수소 카체도 요 마르버.
3: 야구도
4: 냥지니 닌지지니 과속그
5: 킹도기 퀄리티리 시리 여도주어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6: 所边昆勒孙秀进行特东西里给云将列主住昆独为严景木差的库罗秋末香香独就他们俩假作了对着色不托了长而且为昆地里秋末若王为崔索给娘行归老于搜查给那么吉里给托列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나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니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俺俺做亲乌鸡个，光不加钱不是那些些。老弟个那了，俺做红边乌拉木鸡呢，你真啥不是能赚钱土药嘛这？茄子，他的俺俺做两间开些学的开来是呢，把我再借的，下不住养活去算呢，把我中不大你们多，把我再借，吃着钱。俺俺做乌拉木鸡，天文个人不用我们托不钱呢，千年拉死托不过人。
1: 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要
0: 교아야.
1: 민네 개가 좀 뒤에 진안염도 셔디. 배진 좀 대신 담아줘.
2: 지우지게 부디 갈 계신 거 말이. 텐도 수고 여여 말이 숨기. 제자 나도 진행 제고 우엽자. 네 삶 근제스다네. 샤님도 대비나. 참쉬르샤 승비.
1: 가기 지면아 디바치 용제 할지 오래.
2: 가르지유. 샤잉안조 홍변운란 무치기 루둔 겐제르다. 아란조 치둔바 샴규르 침부네소. 안조 운란 무치기 잡둔 워창시마 체바. 론니 라스 칭송아. 탄드 니에 갈래시라 겹제. 잡둔 라스 치아 고급진 제스 유닌 체비 장게 낭미 마동다.

0: 박기게 비와스나 봐 타르 못 내는 거 같지.
1: 얘기 나 친구.
2: 유쇼. 저 죽어도 샤쇼. 얘자. 콘주 난리 좀 하고 살아라자. 그것은 뭐지? 또 샤쇼.

0: 格吉尔，陆地的饺子太久，日妈修灯多啊，俺最谈的恰啥子人的？
1: 让许多好多，让俺来看点去，可把人来许多吃多贵。俺最怎么格吉尔，强了强住多啊？格吉尔，饺子，让陆地怕铁的，你得先给我准备一点。你等一等，饺子，哦呀，饺子，饺子，
2: 要，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0: 치빌아. 키랑 중래 가나 공연소 같아. 혼줄이 봐. 네 키랑 개당아 단초.
1: 진짜 이거 봐리. 칭산 메스 보위 좀 비비 마세. 네 탑조 님배 조세 손사. 나라게 무슨 그제스.
0: 다 혼줄이 리수이.
2: 켄조 우란 무치기 루튼 겐제지. 루가기 원유 니스디. 켄조 신세지. 니지 강고디에 다 니거 탑주 제토민도 김수 김사님께 강이 캐세지다.
3: 주빈

0: 시민 대리가 감사.
1: 감사.
0: 나 조주막디 제자스베 레지바 차우샤 파이.
1: 가수이. 계속 가수이다.
0: 다시. 무시 봐. 너무 개가 용. 예.
2: 가서
3: 하시다.
2: 비 진상.
0: 진상. 랑 봐주고 진상.
1: 요시 요시. 게임하자. 지금 봐사리.
4: 무시 봐. 중부디인 봐. 나라종아스 내신유나. 자승부들이 최고야면도.
2: 曾祖个个孙子，俺最连个李主持人头子，创建的永别名，老师是来新个有马人。
5: 老师马新呢？明了真叫吃胡萝卜。俺最你们看这这些这古代不是？带来不打，进不打个现在唐山民族。等这些年阿用过。亚些的，呵呵，就是亚些亚些啊，呵呵，就是亚些的。
3: 되대야 그러베.
2: 루딘 칭샤. 난저 강부디 뭐시 친주르 쇼리. 이네 공거 접으시라 하여다.
3: 제시 약샤비노. 디나 서시라 하여 말베.
2: 자, 네가 대대다.
3: 네가 이네 대도면도. 아 부스르시 타 봐. 수가 알테면도.
0: 칭샤. 자신 조스요리. 이네 랑우시 바우 좀 송자.
2: 刚刚还是那些事情的，
3: 这是雷同少。两个哥哥打不过，可惜的，伢啥也有的是。两个哪个个些别给他，几乎全都认不得。那么些开发多啊？陆定青山，
2: 俺最爱我呢。恰金就是喜欢的。恰金就在谁这边？
0: 青山，让你个独立钱的用途给。
3: 도리 쳐다 봐. 이네 랑게 셰베 좋아기부도 보도 도리 쳐다 아이 성비. 내 좀 싸. 겨저 원시 바위 중보 나도 진짜 시고르야. 대세서 쪼거시리. 껴시리. 원시 바위 중보 미르다. 대마세 원시 바위 중보 왕국견 전치. 예. 개허가 나버리. 매겨지 무슨 뭐. 좋아랑 기피매. 루딘, 랑가 예신도 입에. 켄저 왕부 견제지. 사실 겨우 든제지나 대주제. 뭐냐, 뭐 참으면 누구야?
2: 계속 말해, 계속 말해.
3: 어리. 라면 갈 수 있어.
2: 야.
0: 홍병 얼음은 지금 루빈. 루딘 장한래 말이야.
2: 나 루빈이. 루딘 칭샤. 감사.
3: 루빈 감사. 나 고생이. 나보다 더 힘들다.
2: 루딘 칭샤. 장은 내 주 치빌라게. 세븐 좀 어쩌나 나죠. 장게. 아자기 듬버 모두 리쪽 체니. 아자기 균진제 아자기 리주 제모도베 시지기 랭게디도 모두 주부리 송게 아시 문에 심고 대야시도 만주디서 과배질 문에 심고시라 대주 제장아 저 홍변 오라 모치네 라사지데 레가체 초아게가 용바 샘딩네 것이옵니다
3: 레좀 싸우게가 켄주치게 안냐 허르스기
2: 다리
3: 오늘 안 그래 앞서리 이네
2: 这是嘛人不念的心的，明啊，写当心面了，下头吃心面，来个几步，头也吃心面，我不跟进去的。其实今朝的要件干部天不呢，让干部去了。嘿嘿，干部嘛的干部嘛的，让看看小嘛的，让给俺做兄弟钱的，哦，包围自己的，提着吃了钱吃吧，大概意思。
3: 好好说，但是对俺王不跟进的。 진나르 또스 협자.
2: 여리 여리 이거죠.
3: 머리 서지 디가르 시기 말해 봐.
2: 디아.
0: 내가 간주 제품 세용 말이. 공다 리수는 시다 디시부. 랑 세가 용래.
2: 아직도 가르시 이거 여세.
3: 나서 봐.
2: 아, 나저 홍배 오늘 무치게 텔가리 민주군에서.
0: 루블락 숨미도게. 제마랑랑 내 주도 지그래
3: 달아갔수래
2: 나리
3: 라가 감히대 드려봐
2: 인다 도스래 안주 우라무치게 내가 잠만지 쳐오래 让俺来念了，叫住奶的，打了阿出，打了张着钱对啊。让来的个军工人说呢，俺念来现在归这钱去啊，你这钱你要不得啊？
3: 入兵那个他借你没吧？我这都还借过来。
0: 先生，让到是天差多。
2: 开心嘛，开心嘛的，不亲就是吧？苏国也没钱，开心嘛的。
0: 嘿，公家没皮，既然了都是虚实。
2: 开心嘛的，还开心嘛的。

0: 랑아 디디시에 다야 할도와 시그라미미 돈이 매배
1: 자 쇼디뉴시 네 비게니죠 지스시미 꼴다
0: 왜 벌도 안난지 대두 네 밀어 지스 소이다
1: 비게니진리 대사당잡아 기세 네 지스를 많이나 상은 정신부적으로
0: 아 기부충소나 네 럭션스를 수초 그들도 소경라면 싱그다 버도 사이베 저도기
1: 게다 비기나유 수술이
0: 디르베 사이허베
1: 산드메나 파쇼
2: 그러니 가지기 신부득에
0: 신부득 그러면

받아. 야, 어제 기내에서 냉이비. 야, 야, 네 받아. 야, 상야 진짜 마치라. 对的, 지스 지스. 마미디 감매. 나 진신 감매, 상가 신유배. 对的, 보사디. 문시바오이. 용부리스 가지기.

0: 동란 도게 아. 딜레 교수님. 보고만 보여자. 보고 아무님도 기부채 대하셔면 도게 아. 자다 같이 못 들으시. 자, 다시 이제 거스게 같이 미나. 미요 마시. 기부 같이요 마시.
1: 자게 미상마 자능시 뭐스 재미디 쳐삼 주게.
0: 소모 자면 도스기요. 왜? 계란이 빠스 유배 침대 사자다. 봐. 왜, 정미. 계산 봐. 제망에 보 보기백 걸라. 사람들 냠냠해 발리지. 이제 여기 녀도 녀도. 왜, 녀시.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 대. 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

0: 我得到我很多的真书堂你这次没几遍去过真书堂能也行长月阳给年年在月月做你也从高度片面一米皮去当年年在大卷起着为年年在月月做唐南南若年年在给年中期我不经过米电话堂阳路米当了年数也不米提把送来级别差路的落中了修金提把马赛 미남기 레게 뉴제 마르 조아다 연구주 레베 착세네 폭베 냥가 토르다시 내년제 윤나 전수 당라 피다 개용기 무지송다 송가 이베 연수유 세용월수 나쿠 데르시베 전남토라 업지무디 전수 당기 샘사기 저와 좀네 군라 대단치 유주다 미주 나주 상라소게 주더 마웨 송가도 피네 이밍한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세시유베 문라렘나 문라부유인 퇴주 탐지기 니에 송가도 피미 루트당 이민안 연보당 배주 낭초 산에 하스종기 링고샤람 파고 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1: 아야 자가 기사
2: 자들레 돌도 주기
1: 자가 디스스키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주 시단다 디나기 주지 쏘니 영중의 맨스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1: 苏水镇孟牛的店家韩立芳陪去当的职务人都是些干部局长级婆婆当苏水镇孟牛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是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人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耕种店给
4: 阿玛拉的巴尔迪文字也不是老弱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彭龙苏米珠三边窝韩立芳从康林国下兰体给科布洛车卡车韩立芳从康新月女刚培中也让女刚进女兵他站国的同志都也懂得点培中的念头表姐托为培姐也不准中国新月女刚培中也让女刚
5: 狼火动物汤卡拉萨瓦一年为个八卦石柱浪子预防八卦脏水康都撇汤预防八卦脏水康去日本美巴尔娘们连汤搓得囊巧冷血团巴汤刚拉石柱浪巴八百年在汤轮中八卦皮年三个铁巴索鸡八百年团月菜预防八卦脏水康都撇年人民啊娘们连汤搓得囊巧预防八卦脏水康去七年明年做冰窝八年居得汤八卦脏水几个月别 过年配巴尔各所修谈到卡巴尔今年我用阿姐子预防八卦脏水康去七来明年去给八卦尔大供区别是供龙区切出了人民啊娘们连汤出的囊巧八百年在汤轮中八卦皮年三个铁巴索鸡八百年团月菜预防八卦脏水康都配年人民啊娘们连汤出的囊巧三年哈萨冲击娘真罗浪我大昂脚松陆地卡巴尔列国也估计初期松啊季季给
6: 成百从未堂去听闻城市家所高古别菜中一年连年吃个银成百从未堂去你比名最基本那么的从未鬼混一年准备况且女主皮皮车仓为从开始银第二从未南鬼混别别况且堂天气四日七别最切所云南忙了鬼个列国人口参北桃年女主切图从所仓门所着年开从银别鬼个堂人口应该天年一顿切球
7: 为在为退俗，且无堂狂，且别匆匆拿错一别，在这么那么的各自修银。

0: 루빈.
1: 어.
0: 상 삼자매 봐.
1: 삼자매. 아 삼자 가케스메다. 삼자매. 루딘서. 루딘 칭산. 문시 바위 중부지. 제자 문시 바위 포드윈주. 문시 바위 규진제. 탄잠라 시찬녀리. 딘제체 안주 홍변 우라무치의 렙리. 탄당 안주 우라무치기. 랭겐 케시슈디 카레스나. 바위 제지 티자치야기 샤드리 제디. 낭조 야호스 제도고지. 루딘 칭산게 안주 균주다. 주빈 치러스기. 루딘서 낭조지.
2: 我要。
1: 我先撤军。

0: 아.
1: 하교.
0: 루디가 저어주지 하지가. 동자 쉬 갈상부도 아. 루디게 쉬운 거다.
1: 양가 고양이 갈수요. 너니 쓰리.
0: 소도니 도스요 아.
1: 자 흥신 거 유대. 장문에 도니 쓰다 와.
0: 너. 너 지셔다.
1: 정마사. 나 도니 마다. 도니야를 진예비도. 도니를 드셔.
0: 키즈니야디 천두 야치 교아마제 아모게 소스로 살랑가간 주제 쳐
1: 내가 쓰라 늘 커져도 그게
0: 야치 잠아라 양주 중에 하지
1: 나 너자 있음도야
2: 야 클린다 비게 쇼다 어 비게 쇼다
0: 주변 기나조 자세 못 쓰였어

바다 다 제메세나 유마르다 하쿠기베 딜레 러브소 야 스젠조 칠로레초 미디 젠조 셈직두에 제마근 좀 좀 맞추라 칭샹다 참 지우지 하고 숨에 뭔가

0: 이다모. 야. 켄즈 바바 되아 슬랩시.
1: 바바 되아. 바바 되아.
2: 요시. 롭센소디 로리에스노 게라게 롭센 같이메 메이트도기다 제스괴 다주시
0: 하고 숨에

0: 我想对你，你要休息，过去我。我准备休息，我马上到。啥子也休不赢了，速度太快了。怕联系。亚秋，破旧事咱们这，赶紧撤休了。亚秋宝宝。
1: 유시
2: 롭세 역세 뉴라
3: 주호 가르쳐 유메 제기 류디나 시르기 보소 나가참 시르기 선쇼아 오야 다 로쥬
1: 로딘 신쇼아
3: 很多广东松骨中线没松。坐山钓鱼竿，我去坐山钓鱼竿，坐山钓鱼竿。
4: 波特纳，就是大大激烈去吧。让给古吉的开连接。 부귀티네 님바 보주 매매 제 말베.
2: 라샤다 님불어. 고호등 사설이야. 녜녜 저든지 소소타베 라샤드 레비. 데 주준 톱조사.
4: 미스니디. 레카르체네 장부 장샤시고 어리. 유주 차차비나. 미통중 시르다. 부귀티네 님다. 공아 주든 주고 고당제 세비나. 주마르다. 하고송에.
2: 보랑가 친구하고 셰주. 니다 공세제 주시라자. 차주편에 소식이. 딜레 공퇴바디게 니제샤노. 아, 시고서디 카식지긴 그래. 만이 좀 주셔니 셰주.
4: 디그레. 랑가 셴는 신세도.
2: 네. 코다터시 하신도 와.
4: 니에스나 니즈디제 토츠제브스기 지마 내가 맞잖아 클라요 마르다
2: 나 니에마고도 그래 나게 니에브라 주노 라가 겐키도 마르다

0: 놀이소! 놀이소! 내 삼촌아, 삼촌아 나랑 술래 쟤디 수유래 쟤시리 우라무시 상매 첩단 다 가르샤 나 술 배게 해 담두
1: 랑가 쉬다 수업주 근제 스케업두
0: 샤프니 야우첩 식매 제자 시야 황시오 말이 들려니 바샤고 시에호 나라수 바시주드 약쇼쇼나 귤구티 교스트레쿠키 귤구 교스트레토비나 교용그레야기 냠드 되지 촉시 되어리
2: 되아 근데스베
0: 다라리
1: 노든 정미 도치 나주 양자지장도 랑게 고동치 아 용도게
0: 용아 숨니 직이다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보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리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노제파주 열기체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지고주 걸고생제 노제파주 뷰레 더베지캉 양나 노제파주 진서바 창제세바 노부송주라기 버리유베 푸메드동지 강대도 템초 kedi tengji gi zhe zhe guo rong a ti gu zu kuo ge xin zhe luo ge pa zhu bu le de bian ji tang luo ge pa zhu jin zhe ba cha jian xie ba nu bu song zhu la ge fu ri yu de fu mei du dong ji niang du bu ju yin chang guo la ci xi yu de mo la lin na mo la bu ju yin
1: ye tu ji ya ni me cha wa qi nga gong hu long dan yue chang xiu xiu luo ge pa zh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qu le ming ne sui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be 阿公堂尼孔可对群羊参不语日节吧军电冲过所起对群羊参不语地位尼过堂龙过七区羊国土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托别马切我东羊干不行温托七路主队我给爬出尼过七块当不囊堂
2: 我给爬出日过了哈米日过了堂羊就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银横地土了日过给女不点预备三月颠簸之内日达国土不啦
1: 不行，点心气味，恐怕原人不一样，搞来可个没。体外含满了七十多糖，天天过土的也不点预备，大姐姐的，天安人光的，吃腻了过日子过出个也没糖。他的吃腻了，过日子过出个也来准没够。品种罗杰帕竹，一头鸡羊，你们操下去，阿公喉咙单元长秀秀，罗杰帕竹，你过去快递司徒。
2: 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节吧？军电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区养国土不啦？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托白马切，我东养干不行温托，七路主队我给爬出你过去可当不能堂？
3: 罗杰爬出一二级去过，天气给解决过了，你的工资可不省钱？罗杰爬出半夜特别健康。
4: 羊的罗杰帕主真子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玻璃预备，铺面对东西，扛对都天不巧。开的天气给解决过了，我的工资可别心切。罗杰帕主半夜对别吉他，罗杰帕主真子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玻璃预备，铺面对东西，羊都不注意。长过了七十预备，我了林呢，我了不注意。狼火动我堂，卡拉萨瓦，你捏外个，把把手肘浪子，预防把把脏水扛都撇他。 预防包括脏水抗体，日本没把两连糖吃得难吃，冷血团不糖，刚拉十处狼吧，包括年菜糖，轮中包括皮蛋，三个开不锁机，包括年团月菜，预防包括脏水抗体撇面，人民啊，两连糖吃得难吃，预防包括脏水抗体七来米年做冰窝，帮年举得糖，包括脏水几个月呗，过年皮包了，各是修，
5: 他的卡巴尔今年我用阿姐子预防包括脏水抗体七来米年，可以八卦大姜切别是姜龙去切出了，人民啊，两连糖吃得难吃，八百年菜糖，轮中八个皮年三个开不锁机，八百年团月菜预防包括脏水抗体撇年，人民啊，两连糖吃得难吃。三年哈是冲击两针罗浪，我大昂脚松，卢志卡巴尔，来我也估计，初期松啊，积极给。 明了大姐前年，明年几年个列车，毕竟避免糖，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联免在新旧康糖，银铜参在酿制期，明了几只级别，先行切过碧玉银，明了大姐前子，明年一年团我呢，先突破了，坑穷给我着迷死，毕竟避免糖，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联免在新旧康计，按这苏德给免去切的三多多月金，开连帮点卷个糖，明土脏水，木脚子鱼，普尼动物，王子娘子监狱。
4: kesi kiran mik jibji chiba 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 kambo sogi nian tuan yuzi. Bijin bi min tang, tiawe reng xing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ipkian ki gongchun ngabj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p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uor xia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ji kabar, lia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3: Link当个头，一堂比另一个大。他的手机球用的，写着那个什么，陆军给的砖，菜农场的，写字农场，垃圾农场的，主力堂，小包水，农场的，我在堂心都忙怎么去过，下堂，恰恰，我们娘。

0: rishun tuti po jesom nizam bendang yoyu.
1: Gela kamsa. Ta tang tomar gela ta bugu amajik ngune shashan bu ge sabay jeli ya sobo takje jia dungne kechim shibirwa. Ta inne le amakaji ge ta nga nye su gebi ins betni nye jigang liya nye su gebje nye digi dinje chene yao yorubay.
2: Di chede ta nga zo dirwa pangso wa tozo sirwal huri ina pangso wa tozo di. Ta di karasa na nga zo suju ki pangso wa jirwa. Di da anna cheri ki pangso wa dila takta liksu digi mindu. Ta nga zo ina suju ina pangso di gala nyerine jige pabye meba. Lakwa jie ra gebye meba. Chula lakwa jie chaya meba. Kala shibuji zim goye wo tindre duwa suju na. Ta di chene takta digi mindu. Anta gila ranga sumu tindre tozo diru mu nyerine gana deje. Nishe kona ndi si nga zu su su gi wanshi bichi gi.
1: Nisi.
2: Dawajik beti nidri gana di. Dawajik ne jie pomi duwa. Ani dawajik rui tan du. Nani chambu shibu che duwa. Amla di di pomi chambu shibu che duwa. Dusi su mingan tri yun du gana. Gangba chakza cha zang ga duwa. Gangba ganga zang duwa. Namsa nge bito shila bito shi gaga dame di. Da kandri chige sa chakza ganga ga sha sa. Dan namsa wara mima mingan gi chakze gi chi ju la danga ju ju sha. Mingi ma chakza di Dokto di maa juru ye che waris, dine juu mo dhubi na shak juu chi juu kaa waris, lupduwa. Di ngan zu karisa na tseri ki pangsoe di zo shibu shibu ji yore. Tujo juu rungbu ji nirri kaa la dewe ina karisa na chakza di ye kaa kaa juu re. Chakza di jik kaa ba ima ina, ani kaangba chakza kaa ya di taru ne zu chunga re. Chakza kaa juu di ye nyingi chakza da loa chakza kaa ba ina, ani suwa la nyinga yore.
1: Da chi na gila, Tā tīnzhē kī nōng zū tūndu zā mā nā, tū tū kāzhē jī lā yā mā ngī tī kā nē mā pāp chē lū chūng chē yā yin nē rī yā, tī tī bā jīk chā lā tsak tā mōk tēn tē nāng lē sūn tē chē yā yin nē rī, tī kā tū yu tsā tsā mbā yu nā,
2: bū kē tsā bē jī. Tā ngī
1: tī kā
2: nē
1: mā pāp
2: bē tī bū kē
1: Nasi.
2: An tine, susu kye chagyo na chuzu nina lingwa re. Susu kikyo di tiksu chaga duwa.
1: Nasi.
2: Lolo, gyu sanjo na jimu daga gyu sirwa. Ta kala duruji nyingi re. Shakcho chegyo ka jitaa nyingi ma re.
1: Nasi.
2: Nyingi ma re. An dir chedo nga zungwa kwa kari chigirsa na. Chola de shu zinya, tirin sun kangbala pupu tosi. An kangbala pupu tanga chu, gebala shuru chu. Amla tamzu lega gu che warwa. Shakcho chedo na chuzu chune ma nyeri na pamna chigwa re.
1: Nasi.
2: Susu kyebi ya na chuzu nina pamna yungi.
1: Nese, lono gila. Ta qen na bu ge ca jie ta pang su ya tu zui di ba ra li ya se ju to li ya yang si si qi gu ya ra qi kan zhe yin na.
2: Se ju to la, ame wo ma di we tu zui di se ju di da ji dan zha bu zhu ru ba. Ta pang su di na, se ya di le la bu ri ngan zu ka ri si na bin ju ka da chok bu chom mu rang pang su di ga da ga yun du ke ye di ge se ni ji dan zhi gu ri.
1: Ji dan,
2: ka ri xia ke zhu ru ba, gong a ke zhu ru ba, xing do ke zhu ru ba, xio ri si ke ri. Jigurwa.
1: Oh,
2: dike sende jigore. Ta ina, ka nawa nala indirisya, nyega nala yombra, kunzo dusu chokpo chomyo duke yungu duwa. Nebala hasi gonga diye jie mi, gonga sebesu na seme. Sha sebesu na seme, kar sebesu na shifan dungbisu duwa, shoge. Mi chokpo chomyo kebe dike sebe na, sha zo, gonga zo, wama zo, dine diga na ngobze nila gyama chiki. Shingdo rir, shang tiri shanja sebe na, sanyi gushu sende jigore. Na chengzo sende jigurwa, o dusu risha.
1: Lese gila, lese. Ta tangi bu ame kertu ma gib na chuzo nyi ne ma pabya yuebche. Tine shaabi na ta chuzo chu ne ma pabya yuebche songbriwa. Ta ine le gila lamse ya chu chengmo lakpa ju ya chu dian dian zo chu yuechen yungu yu na ame.
2: Ta lega shukle dhe yorba la. Chi tan chena ama mebe chu chengmo di yungu ma re. Nga zo pyo sa cha kalun toburwa. Sa chengmurwa. Di nga la yakcho chu na chu di kiti kwa re inji minju. chu chabu kwa rwa, chu chengmu chena takta diga maare. Ta ame nina jitangi susu kibay na nima sumne sopu chune jigo rwa. Ta rangi jit gyurimbu chugu mi nduwa. Menga nal lepsamda jitangi shamdi giga nirda shi chugu rwa, minbek chugu rwa. Ta shabchi cheche na nima du, nima chu ne maswe chabi na sopu chuna jigo rwa. Ta chu chengmu chu dian juye suru ta shuk chebu dinda kya ya dinda an kya gyuwa maare.
1: Jala shuk chebu chee.
2: Dinda ya kya shuk chebu chee, chenru shuk chebu dinda kya bayi na an kar chee rasana. 편의 수 가르마도 제차 숙제부터 봐. dinde chebe nyingar an tine ya karasna phone ma sa be nyingar gore
1: nese
2: phone dan la bar ba an chala chuk chim re gyu tugal phone de ma sa be nyingar gore
1: nene se gela ta tirin kes ta ngan zo pang so ya de zu de ta ni me sib sin ni kong de re ba
2: re la
1: ni me sib sin ni de zama bo ke sa je ni me sib ju sin ni gi je le ya ta tirin kes zo wa cha gen ya bu je mi mang bu ji ta ya ge ne cha sham na kang fu zhong xing si de wa
2: re
1: la de le ya pe ya ta de neng de wa de le pe bi neng ne gi zhen yo be gela
2: Titirikila, that gets in your la. The Harson and Tinkola in Nanga to talk beauty in the Shibun, the Shinya Yomarva. Some other things I'm Benjo Yavosonda and it's all beauty to say, Shigerva. That Bogutia Tabayina Susan lived Tabayina, the Yanaman, and I got the US Rungsins and the Rudua, the Chibayina Carasina, Sopersuade, the Luzer, the Carriorasina, Nanganzo, Tijer, Jinglamda, Gilamda, Tinetopotansalam, the Dusumia too. Kumbata, my gang by Chesi, will lose it in Jim's theory. Garjanga chair, Garjanga zum dear, genius, singer, silver, my look, think my new shoes did to say, did two chicks, sir, Nimus the two chicken and nipper genitory. Did Yama zumba in Annie? Penu massaveta, Jimba mashup, the Sharanga Jimba Mazuba, Toba Mazuba, a lot is to live in a penu in Rangana, and games gave a Jimbo Shonian Rayor, Ranga, Lodge Quabby and a Jimbo Shonier, Ranga Penage the Betty Machugan at Tonya Horayori, or Dicha the Monga Chetugan, Luzet in Jim Zewari. That's what the Carson, Dun John Chero, got him my cheek pay a caomar, got Dun John Chet the chair. Antina Carson, Nidrigal, Carrion Dusing is your day, Luzet dance, or did Zebayan, and he shut onto the Tambroye. Logic partilla and the Tetu Thompson Sivishore.
1: Tetu
2: Yakshudri regular. Oh, dinner sopusue, Yakshudri. Carson is sopusus and that deliver last to Cherva. Last to Cherva. Carolas to Cherson, Tangrenagisha, Tangrenag Guba. Oh, Dozuganga, ya, last to Cherva. Would you gonna call a two-sort careva? Who are last to Chedi, Zosha should it, dear Carsa, Lobjinalla. Tinemajunani. Logic nalo che. Tarange ma logic che chana yungur besen yongda yungure. Taina debu tigi debu sur jorba. Ti lobje nalo che bunen sing
1: ya bu sim boyori.
2: Ma jung sim boyori. Yungu ma re zo che shu der lobje nalo re. Sa di na karisna luze ji dan che bo le ma ze. Karisna chuo go le dian ji. Ani sha da wang za dun zu da ju bo dun zu le ti che ji ge bu bu dan ji. Ani chogol denche tine amji su su amo cheje ta bubu dang sirwa wo dile deje ani ko lai la su chi hor
3: jin ne chen amji chege dag je amji chege dag je chen ne chen ji zi dag je chi gur ba ani chege di ni chen ne ng an zo da je di phenyu gi tan dang an zo di ge gam gi dun da ge che an di ne ng an zo phenyu an de de zo sa do sa mi do zo da ya an di ngwe ne she bin di phenyu di be kan ne ma sa ba da an de gi ri mi din de chi ri sha an di an zo 이 지지 디체비 있는 응안조 변뇌기 다 청색기 숙소로 봐. 숙다야 안티네 응안조 다 탄드 카이가 소로 봐. 청색기 규제디 근데 지금도 지금도 다야. 다 규제디 장 응안조 디네 키나조 야우지 장투비 체키나조 야우지 신비 있는 아니 규제디 응안조 다 탄드 진부쇼야 다 탄드 변뇌 마 뭐 사용야 또 주간 그거 아니 원고 야우십지 시토리
2: 안디 체변은 아주 변형 안에서 로 체불 립도 갈라 로 넙주 죽주 립도 갈라 징범 하고 모두 봐 쪽바 꾸모두 봐 변에 마 튀에 순라 남주드네 규면도 규링 분 나야 변에 나가 로 십중 업줄은 안데 망보 여랑아 규면 내기 규면야 벼제 되는 수 짠 대비 소라 야 규면 양스 나야 도 간 가스나 만신스가 대신 나서 차버 봐 어 고가 창래기 대줘 봐 누수 그냥 누수고 냠으라 아니 그 매지되지 자연이라 요 말이 대투는 전수 가르스나 보고 뒤도 가나 야고 라스 치규래
1: 다 드린 게 있어 야 보고 아마 카지게 근데 지도 안 롱고 놈줄이야 보기도 안 다 대야야 된제 전에 게라 야고 요르베 소보 근데 전에 느껴를 심해줘
2: 다 뒤체대 대신 망보 요래 나중에 많이 신조 가라 망보 요래 빌린 차스랑 알아서서 뭐 예실 지단 보고 가가 다와 캐시기 키에다 로직 키에다 망보 요래 그래 대다이나 긴사이나 가르스나 샥주 신인 되어봐 범매자 아마자 여러봐 도저히네 티 나와네 자와네 용구 말해 가르스나 롱고 샥주치 나와 당번나 드네 룸줄 부고 코베는 제 용구 말해 다디 가르스나 변뇌디가 마치 키어봐 아 뭐 슈주 여러봐 티 계속 부근이 붙고도 가는 되베 있는 소 배슈도리 소 슈년들 망부 여러 있잖아 이날에 별이 이날에 들이 아 수수 기념 줘봐 띠띠 수 차가 여래 다 옛날 체력이 심주 체제 가서나 보고 가서 근처 스티비 있나 보고 겜바다 보고 쉼베 받아를 로스미 샤베 있나 딱다 주고 있습니다 직 보조 가는 침을 봐 어 직 게임을 봐 직 샤오시 주도 가는 직 보조 가는 돈이 서서 딱다르시 주래 이 안에 소본 거는 신의 소프트 인심 서르 주래 대진 아주 세로 로직 나라라야 라스치 서르 주래 라스치 디네 양게베 있는 양 라스치 두래 인심이지 라스치의 고급지다 보고 체대로 오면 뒤에 고급다 도주 간가 되나 야오래라
1: 네스게 길라다 한 드링 케스 차샤는다 보고 망치 지금 예를 양아 창스 결국 매 순위에 망부도 왔다 창수 켜는 게 보면 순위에 망부도 다 이내래야 쇼쇼 대바 로스 좀 섭드 섭게 슬리드 좀 아야 창스 깊게 보기 근데 제임나 길라다 소보야 누구 근데 저나
2: 로딩에 신는 아주 배명원의 세베이나 다 아주 부코야기 되게 되는 런스 서버 다 벽에 있는 데 스티스 소스로 줘봐. 띵 아주 소소 아메 콕버 내용도 케어래. 딱 공 아주 님도 야 살로 용으로 봐. 로지 로니 로숨 숨스 줘로 봐. 로적 숨 지실립도 가나. 아니 다 잘립도 가나. 거의 지금 야고 체거래. 야고 차다. 이나 들은 거 못 야 들어 니네 살로 용어도 와. 살로 용어 있나. 지당치는 로니 슈 쨍아 내니 슈 쩌고 봐라. 아니 디스엔트도 진짜 디스거래. 두두 보고 코비 있나. 아니 보고 뷰지 야가. 아마 소소 가르스나 아니
1: 소보야가
2: 소보야가 부코릴라 딘데나자 가르소랑아조 샨다딘데 빙파 개개겜데 빙파증 스그마 니체디
1: 네다윤교
2: 오 네다윤교도 뇨르마 차예 딘데 조지 가르스나 부고왕부 견젠티 뇨르 주도가 로충은 뛰가라네 뇨도가 로체오르 침베이나 아니 디 녀가디 덥코르 체 주도가 미세드 체나 타진 뒤는 레베기 당시 종합 증상에 로숨주 수항아 인다 인나 아니 숨계기 미숨계 나라 직수로 통도가 로숨주 수항아의 총에는 책도네 직수로 통도가 따라 책도네 직수고 주나 녀가디 춘주르 봐 숨계네 직수고 주나 아니 녀가디 체버 봐 아니 로숨주 수항아 인다디 계시부 기배는 부왕부 존재 차이 내가 쳇줘야 부코도 갈라 나도 된대 통해다 부기 가고 치에다 도주 간가 내가 때 토토 토주기 아니 약속처럼 로니슈 짱하는 있으고 아니 부코변나 약속이야
4: 내가 소소 나래 부고 친주 유나 치대 시민이 냐베는 간제 유나 게나 내진데
2: 땅 안주 팀사 초안나라 아니 치다 심이다 이제 수에니다 탈수 쳇을 봐 다이나 키다 심이다든지 보고 하고 건너 이날에 아니야 코베 줄인 이날에 코차제 나라 보고 춘추냐 여든지 이봐 이나 아니 가르스나 키다 심이체 아니 죽으리 전개가나 부춘주지어 디 부디 나라 공 개개 대비나 공신 중스래 공신 중 다 디디 가르스나 지지 단체나가 좀 민남 균도네 미제제 제주소라 시행 공신 중스로 통제 권유열에 다 비로소 결랑이 니소나 팅어로 고베소르 치나 당아도 소포디 티르바카 두슈 쳔베요나 나자테고 렌국 차주레 다티 근데 고르서 라강아도 티다 시민 라고 챙도 고베냐거레 라강아도 샤지 마서 두가노 고베냐거레 다 아메 고베는데 저거 말 부 고쪽 아메 고베이나 가르시스나 부고 춘주치 아마치 어 아마다 도주가 소부쩌나라 겐과자 도주가 소부쩌나라 셰그르바 다 디체데 고베이메나 아니 부디 공에 소르도 코고나라 땅 마샤샤이나 아니 아메 코고나라 부고요나 아니 마샤메네 친제 부고마 쇼바다 부고 왕부 견전 차바다 부고 촐라 드레인데도 와 아니 계시 부고 거야 체시 여베이나 약수수는 수주민도라
5: 겐라 가시 나라 부커져야나 나라 캄비 나라 제수 지난 드그르베
2: 그래서 딘데스살아 당한 저 캄바나라 제수 체베 있나 캄바나라 아니 까부 주에다 천도 땅에 돈도 나라 제주절아 자춘스니 도와되겠는 김나 어 아니 디 안저 부글 누게 디 모 자춘스데 모터 사베 나라래도 어 딘네베나 아니 부왕 부준진 쇼에 기닌가 체베도 어 약초 충분이나 아니 부코약 70딘번에 숨 부디게도 로직 나라라 캄바 제수 맞네 야도
1: 그래서 Smoninke, Nanzui Li Tsengi Migyu Zoti na Ninge Tso Di Tangi Gyunshi Kangman Gyuja Chene Ki Namba Nyinda Rishi Ludi Simgi Yongwa Chegu Tihin Gen Dao Chum La Yine Le Tari Nanzui Li Tsena Yengya Pheba Tuchen Na Shiu Yin
2: Tachi Eka
1: Chena Nanzui Li Tsena Yine Shiu Tsam Taga Shia Yin Ngana Tso Jimmy Li Tsena Yengya Che Yong Tengge Shiu Den Chago
6: Kiringi lezen dila ya lu gun chak gun nyambar chepe lun zhong, dobi kepang sheba di lobgyu yinda.

0: 추구 끼네 방소백급 예수 망장자 그거다 추구 빵가라 용장면 그 추수나 더 난다 추창물 직도 체면에 색진 용장 싸워다 창무탕 카세지 사미조 류매의 장자 더 난다 견교 양양 제그 샘감 퇴료 요마 제그와다 나 장려발이 챙종 체미조
1: 어 디북을 남사지 티네 초조 체가 신사다 남사 오면 데로 주그리 세가르스나 아니 오면데 데로 주드 아무데 차나든 바 차축축 집에 마셔르기 보거든 마 년가데 마차치 아 디네 가르스나 아맹원에서는 샤감

0: chungje chi su yuebegi moja kashele inere cikyo shobegi gyodongi dojati shubi. Ona, di jela gyodongi takju kinjaya chee na nganzu tiri mutu loglam gyursu cheebe megyo chung jebe meja deya tona shubi.
1: Gyodongi takju cheeji, Shanghai chungji Minhangchu, Mimang chemgang, Minlong yanla chemgang ki chembyongyang gyodongi lo yudu takje shibza chibar yung. Chembyongi gyodri logui bakba di tomar sotane tungabli gyursu chee yuebe nawa chung. 샤오리이 박바디 대외 휴치로 동시 토마 소단의 튕거 부드 십주 십제 유럽에 로제디 장도다 부드 주주전라 주주제베 디게기 로제 유럽의 왕기 샤오리라 신진 체바퍼라 망든 군습 제거 중 대나 전변기 샤오리이 근데 조디 결거베 섬주리
2: 지제 지도 코랑기 로제 주수 제비는 중재 이거 친구 주베 신신도 크게 주제샤 초신진의 제비는 매균티 인기 긴스티 소겐기니 코랑리샤 퇴근티 쿠란기 교수 챕티 스바야 티조미도 다티제 손자 쿠란기 퇴근티 겐지 조티 키르구규티 아잔 주미시 소소야 노주 침부요시
1: 원아 쇼조 챤니라 노르에 차유탐 겐디 키르구에삼 세나 테니 침부기 빠제 챕베 강행시라 교수 나조디수웨 테마니도 네티네 메수 요제 케르제 퇴버시 네티랑도 메수 처리 차추부 챕니 이네 메수 요제 람세 카체 도민도 이내 안 좋은 애에게 줍 거야디 상어 주버이 대왕기 뇌래 토단 배장 소시 켈괴베 겐디디 켜와 인베 군섭기 겐디 켈괴 매냠 뇌래라 척베 침주 배장 괴들학베 디귀디 대대귀디 디귀시 인베 랑고샤베 짐바 창마 마부 인버시 아자 황라 디귀다게 내두 강다 민베 모라카고주 중매버시 게나 랑을야 모르야차 유베 랑외내장 중군차시 겐칭의 인버시
3: 나도 디귀기 랑고 카거니 하자 마부리 고르나랑시 마랑외래 참바시근외네 네 나래 디귀기 내주 시중 근대지네 게 터진 케빈이
1: 뇌래 참바라 랑소수 균전직 전도 유면 장책의 몰라야 너무 까과라 균전직 전도 유 대한 장책은 코라니 디귀티 난네 한것이 보만 랑네 대유베 넘규 토한 거 쉬어도 사제 제네 뭐라 저거 유에스 대한 코바니 차비 보동 랑고동의 시인베 레다제디 디귀도 로그 초주 중리 유에스 장책은 강달 상쇼 아버네 초로 통해 이 냠네 Rengi yi langwa di mesui langwa di kolam ka nian xia.
3: Ngazu nian da ngabu nian tuyang guzi. Xiao dar chozu chu di jika nian dunbe ye yun liya tuyang guyo. Te ye gomu moda xiao sa tsam keng ca xia. Di le song za nga rai samu kende si tang liyina. Te ye gomu moda daga rang liya xia bayi.
1: Xian yang jang chik mu. Aja huang la ni qi nian zhenpo ri yunga xik yinbe. Di gui nang ge moda jok sa ka be. Rengi la moda jok sa ra mo zhung. Da zha nian zui la xing gam. Ta dung chu ru gen yu bar yunga. Tian ni kung lu me ba xik zhang zhe si.
3: 나라는 능균에 칸아 정해이 모라 쇼사 쇼조 아메 송자 나라야 샤사라 모죠 계시 코란게 모라 디샤메 위는 직전에 샤사는 나라 자제 아니 네디에 샤니 디그루와
2: 장게스나 쇼조 아메 모라 샤즈가자 라리아 샤즈라 모죠 스위베
3: 디디스위베 다가제 모란게 모라 샤메 위는 직전에 샤사는 나라 자제
1: 태양 전변기 라도도 유베 방달이 신은 뇌래네 튜도도 메수 저와 주베 테르 통내 칸야메 이내야
2: 이내 자자기 내주 튼두 디미 케치 고치고시 람스티 유신도 내줄 허두 데미시소 라리토리아 쿄치고시
1: 장치가 못하 응을에네 매수 너무 까자 매수 줄네 강야 테마송 세워라 템베네 매준라 템니 체조에 체주 유베 매수 랑고 타 증서 고얼 유금 테르 되주 고베 가르치기 마오 고르냥 디지기 매처 조시베 중국야 제제 종의 레스
2: 메시아디 신다저마시 디야 람신 치주야기 케주요시 감치니 갬비네리 난츠 최바 머토비 중지 소시브지시
1: 디미군기 도난치라 所以你讲,其实,团仙行呢,小小人我们,阿家黄垃圾,没得提,蓝国角色没应别,可有度下别,铁人挪威,恰月他们,是我提应别,铁人黄垃圾讲,你最后个,地狱那,没得角色,提个里提三部名度别,冷不也有,提个里没得别,可有铁大度,没得下去个里三部穷事,铁外开启我行了,你最低的他用,三部数量没穷,没人给没得提出下别,与仙级扩大大别,蓝国的,提个里铁外测起我说度。
2: 莫这先不提一大杯，莫然新疆的莫这单词，泡沫土阿有么行？农民的康不行事，就我讲莫这的别的吃下。
1: 天天吃不腻，啷个点个鸡，叫恁数下面不提，这个一面，老鬼爸爸给老子让班吃不提，今儿当民生民生命来用数点一杯，民书记给讲，人家提着来，有的没吃，小脚俺妈嘞，人家提着来，全根根吃个没事。中这天气，这单气没几个，吹把早晚你也听嘛行。
0: 其实，某人给跟客户认识呢，得参不买行。如果要某人了呀，跟着没办呀，听他解释。
1: 他听讲呢，学着起码送个了，跟着月白听他解不通。确实是跟着家卡最咱们家的明天，这个几多天。
0: 学着俺们立起给毛，跟着做月白点给嘞。现在决定的跟着家几天前个下呢，参不月的上去。
1: 天天我来给民生拖当不大，讲起给民生南国的最难干吧，哪位吃穷啊？是不是？加上对接给跟着中山给穷了呀，季节也是久的，我了点给吃不是？许多几个小庄俺们阿家黄垃圾，确实是空手过，趁俺的起居，吃个短门。天平地是不是七个？南国在水里不谈，感觉哪点些水里不说，继续吃吧，路都听不对呗。他是许庄俺们过。
3: 俺同国家人选点个钱，你到人家来，到我这边来。陈干呢，接着碰呢，小李一学着俺们的活儿，俺同家面什么说你的，平时提就谈。俺来公司活儿，俺就过去看你。讲起个么，平时活儿，你就过去看住几句，点个钱。看住天津美女的脚，老三就是天津的，那不算吃不算。陈干呢，就到那座街呢，店家给跟送点都当。陈老军心里在呢，老俺们就来，每卷穷些呗，每只木头金币虚心月。
1: 罗贵爸爸的闽南语，据盲学的政治学者形式，三十来个月，罗贵爸爸偏见了，每卷几年个七毛数一月。台湾给每卷的穷人转让样样用个月，可跟陈老弟吃掉了六百天外七万天钱，陈本呢，每卷穷用完，得给难度，陈扎给陈老先生吃掉吃不着，陈扎切记，陈本呢，他都没算的家他，陈老先生吃炸着这样吃不着，接着不急，小李他我来吃呢，空肚吃。 年多年个来，到我酒席边，才中年年，上海春节正月明晚，陈刚谈判，接着不比空渡差了钱呢，空不接着远中钱。他们接着不比，忙顿出去得了，他手做最多。年多年个来，到我酒席边，民行明晚陈刚呢，决定俺来了，陈镇出个一个食堂呢。第二天，年过了，他们餐厅都动就谈，俺来地家托他们也都动就。第二天，民顺店家吃着了，商量解决解决。陈镇出个交际。
0: 确诊的估计同期目前呢，昆明出席休送，具体钱。他当俺做第三大，俺来给杜票了呀，现在过了营养钱个月，俺做老少说当免税提前，免税直接刷了呀，退大的年糕大概钱个月，开始出了钱别人月费呢，那么啥人数钱个月。今天了，一连当街十几七的贴了，确定钱不赢。今天是春节的第一天，价钱被贴了，陈路给西进是钱不赢。年到年做老了。
1: 阿家黄老个站内先把了，小李一接着点了牌牌，问该没准备忘记，昆明陈刚了，真的比老大起居，继续吃不赢事。小李我来想了，瞄着天上没人把了，确定垃圾，根据公司我了黄老了，全国过七年修了怎么可是吃不他？阿家黄垃圾，根据公司的初步日期，从来开往能修一个个别，天结束，根据公司设计今日结局，空渡前的小李他我来讲起个目前送来。
3: 好，恁提得起，
4: 陈干呢？是不是切记？跟我确实不，卡说说了，加在有句看看他，加在就加在俺姐姐跟前个别的。年到年做了，到你不了。上海中介民航局的接着不的，都在写送小李姨根据公司的国企居住合同，公司批准一百十。小李姨，替阿家黄老板，根据这边公司怎么是？每卷提很多，南国新了呀，才跟说月白扩大新了呀，公司七个多十。
5: 俺的呢，全都。 昆士卡州七个名，在喀什市见面，都在了呀。在那，陪着这松竹演员去昆士七个月十几下，他若巴里呀，本家里呀，看到了所有特别当局的下。
1: 小李以各地的库兰给库里所居康熙在内就是七八亿各地的库兰给所居青年的在内均是科室不一样娘他的帮大空间没被忘记科室的那么多
4: 我就是被帮大约因为老在的这里太差杂从刚看给一面催讨民族我听说吧呀我这边帮大电笔因为听说吧地偏讨要买的时机
1: 小李仁义的那部身体明显了国光老师是特别热爱于这个就落在九十七八的得点到卡布来团个多仁义了人家哈将前面属于独白卡就单对的恰就有这个他人仁义的就这个年白跟前几个都是
0: 决定的让了小李给让没有让了落去爸爸给落在九十七八的呢心情给七八泡白马在忙对群十以内的忙不及切个情况我呢让咱们给Tim ge tola logu bagba ge logze gyurso che na Tim lu ge genji kare reji kirgu ge yuna Nganzi Zhonggu mimang lo jing Tim ri lu ling ge genyen chimo wa Shijia yu la ge se zhe le jik se na
4: Du di na ya nganzi tangto di chui mandu kusab che kwa shi tong shi Genji gong si Junggu kasab che cha re ji li ya Kunzi ka gui genji shir sun Junggu kasab che gu gu shi Cho xin xin ne Genji gong si Cep ji genji na li ya Genji gong si zhe be ngu di na li ya Xiao li ye je gui be genzab yang su yo shi Tien zap di Kona gen nguyen ne shi na Mandu kasab bo chen ji shi Mandu genji pi yu ta dong Ganyan yang che shi Tandu ngu je jo ba la so be Xin zin che ba yang ke shi Di tim lu ge shi zin sa di Me sun cha tim di shi Di na liya, di ge ge gyu so che je me dun tun je su yubshi. Yang tim le ge be ce liya le me na mi te ya di dun ge sin zin che pa jo ju si ku yubshi. Ke si, ni zu cap chenpo yu na, ni dun ni so ge ce liya le me yubshi. Din zhe na, rang ye ge ni tim shir sun le zu wang ki me dun shorwa tang mi na shi me su di. Di mi, gyu no cho la cap chen shun ri yu na, ni tim ge gen zhe da de dong ya ge nian ge yubshi.
0: Le zi, gen shi la la do zi chi shu gu yin, da kyu dun di nang la, Shunjur ngayma aja huang laa ki moja di tenge ki joksa la mashaak bata shujur chi ma jang che kemi mesui langur ki tenja adru lam kakur. Yine, timka ne aja huang laa ki tim ki genji kheer megui bata jang che kemi genji kheer gui bai timda chi. Nige, jiglam le geji moja shaakwa chikbar. Ona, timje le khebar yudun karja jina. Anzu mutu genshi laa ki seji la senang.
4: Di nali ya ngui lege nedun kashdu, tangpa di mesun ge shakung gom tishi, go di namju yu na chiya yo mari. Di ne zhong che chogu mari, da yi ne kesi me shorwe nizu zhung na dabdu me shu goya dang zata tachu chi goya dang nganzu lamsin duzu kanjo jeje go di che toba jeje me shu moda di ne ya dang kushi. Ni ne tata koda jige me shu shakung gomu nari li ya di ge ge moda ji kakab dang di yang ngui lege lamsin matong wa dang par botu yo mari, di yang nuzu jikshi. Chimkaane di genji gyaja ju kyaguri sijabri, di tsamburi. Dimi, chimkaane gyudun risu naliya, nguile liya genji tenpeb shibabu, chidun chimzin chungu duanje, jidang rinjin ge nidu yina, nguile liya chadab kandasi jumi so tonang machungwe nidu liya chungu duanwasi. Dindasi chungna, ledi di tu liya kogungu nubuji chungje, ledi di jungyul pide doju chidun ge nubak kejiji tungkasi.
0: Lesir. Ta lenjia ge yine le sebu kien song al, ta tingsan chonggir da chongsi kasa ka la mi mangbo ji ge ane logu bagba pechu donggu al. Ta yine le logu bagba ge chichung la shikje te ya zui zai chichung na zo al. Manzui rang ge doba dar je bagba chungchung la zui zai chewe ge lok zai jana nyinga chenpo yuebe ma zai jik che na chim ge genji yine le kiri goya ge nyinga yueba di ane xendo na ro si xiu ju yin.
5: 我呀，什么链接？大家呢听的这些学生大家写的链接呢，这边忙完听录的信息，请对阅呢，就是真的给听录进行拒绝，听到哪了呢？链接，就点家伙，解释解用。我呢点家这张不安逸，苍茫人群挤不车个，吹单给信息卡机录音。恰不破桌起的，提人这个他们做广告专门要买的，对了空军许多，恰有七个桌。
6: Good, I'm going to stay here. I'm going to
5: go. What's up?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6: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5: I'm going to go to the house.
6: I'm going to go to the house. 长家的婆婆的看见是我所给眼前的听过药的很多其他伙计的读书这边去了听过的日剧听别够去了的你们都听不到 yukshu chewa, tuzi tundu nalwa la riju burjin chulo da nyamdo yu zhugu yu za, ciso yu nwa da benjo zungzun la nus chenpo chegu zi. Kisi riju tuyambu yi na, kangwa di ki zhugu dengi zi. Yagda mi du, ge di kanzhi do a.
5: Rilu chenpe di zhita, zhugu yi zhabu shi du.
6: Di riju tuyambu.

담제 낭도 촌에 지겐기 제주 남나 촌나 세서줄에 개치워심에 르부르 코웨 뉴제타 증민기 로초 심세기 롱주지 총체 다수 지진기 니모티라 이 쳔부시타 기나시 톱수 대야 총제르기 우르신타 지단기 힌자니 파르 부허 담르니 제주 초기 군슈링뉴 가제테라 교리 디카르니 신첸구 짐주 차웨 대와 인시 대외 체리츠 렘규기 추기 대비 서주 시기시 우한니 중국 감세 위크기 감주 카솜기 짐주 대와 인시 니다 디가라 조제 하장기 대비 대야 초시 참계기 관전남 디가라 냠좀 제디 유고르기 서지 제마라 도퇴 지기휴 미직피 믹세기 유고로와 카지기야 니게 렘규도 요네 정중 캄수 치료 제디 니급 류송 라수 용탑 지기 없이

부진 충충라 가오베 치부초로 쳔나 샤호담 레지링키 징부니 관츠 기베 제르 인시 담레 추에기 부신 도냥니 코베 초초시 미만부에 마시베시니 키랑기 통오베 류봉 차신 링라 칸도 짜오베 도냥니 세소기 체 탄주들레바시시 도냥기 메제낭기

타자 관저의 최소야 탐람 신식의 토네 무튜 균장신기 시비의 캄체메 난토 기도기 빼바르 시엠베 깽외 유도조 타마 냠구도 조시 원야 최소 청미 디가라 냠좀 총알레 최소기 균코로 춤을 귀시 냉이시

담제 난키 속자 초중 제제라 장랑기 촌에 지다지 우한 샤르초키 지추 담라라 출내 무슨 식디 데니 추보르시 테 라보 통우제티 니제 뉴체 워게 체진히 샤세 임베 추보르키 통가라타 도냥 부주 소소니 티링키 세수 쮸시히 그 세리 탐보르 주디 대자 서구도 케르조 테네 심세 이 셈부식 롱 쮸치

0: 로더라 튜제 촌남 내부 지역에 튜제 급수 초시 참견의 포리용어위 튜제 전부 최장만부 게리치오 니로 절기해 제주남니 상근예고로 투 쪽진 동교로 가오에 대 신동 전부 소경타 니리라 카세 진토메 왠야 줄리에 니제시 대해 테르딘 줄린 대 쿠토 닥도 미나 믹세 진식 그게 친구 차이. 장적한 수요인 따라 대구는 고려인 체디 고려 장마를 소화다. 조론 수비의 링테라 도르교 미용의 개린치기시. 대외 제주 촌이 미판조 촌 체바라 검업수 교름에 맞자. 속자 초기 님주라 대니 대로 대부자타 니리 지신 미직제 와라 시드인냠내는 초신 게리츠우 대라 랑랑기 깽감의 수 튜모몽이 맛이 좋으시 사수의 튜스 치르스의 초월의 침배 겸어근리 남기야 직주신 창도로 인지 센주의 겸어태야 게리치우이 닌지기 내가 죽지디 쇼그장리의 치료토스의 초월의 침 튜티의 채나 나제기 큰인수 체리초 레지지리 침배 모자를 긴나마신다 게르치우 쿤디야 쇼니 세르바타 슈게 참진키 니모타 공메 튠삼 진삼 테라 빵부 체시치
1: 테네 무튜도 커인수 딩미 더십 제베 톱자신 강양 시도마 중외 디모론 제시 신식 초수 포르치
2: Dun

0: 긴지 마시. 디리디게 소재기 크림시소 양과 양과체 마다 잡다 눈나 장사다 다르버 봐. 소다 너 이게 마시.
1: 다그지. 차 담류다 측세 단샤. 이내 잠민도.
2: 아저 소다리 누적해 쇼메 봐.
3: 도보소. 내내 되고 마토이 메세피엔소. 아저 튕기 시디 누다 튕비치리. 이내 아저 디리게 차 담류 큰데 그요 말이. 내도 좋디. 아주 튕기 소세다 저요리.
0: 튕기 소세.
3: 라삼스도다. 지게 공시 승리 속바. 심주 심주야. 대회락 세트래. 내뉴 시디기 소세들이. 아주 다다. 아샤다 아샤다자. 지금부터 미게 통고요 말이. 탈라 제제는 해도다.
0: 힙다지 당을 균도 당고 요시.
3: 네 봐도 힙다시 다다. 균도 침부터 아후리.
4: 미빈사데 르게 허름도. 디제스 주니에 요즈베. 나스네 디데 임 하고네 게 마타네 용유. 르게 엠도. 케스 칼라스데 좋아 수수제 친송아. 테리야라 주고 모두 소스데 육샤. 또다다디 오네 인고 베스스도. 하지만 토스나 시시 참마스다 탁주이.
5: 지다 요시다. 시시시다 당 마리. 지도 닝바이너. 랑치다 데모록사 싱이베.
4: DJ 휴니멘다. 니야 랑 삼등유. 말해 전에 단들 아무 기회 간데 리빙게 삼스다 도스 삼추 아니 저 상보시 마시베
5: 제다 지스 장가 삼부도 좀 미치 못 보게 하시샤
4: 윤若 到 오늘 안 단들 린제
5: 린제 걸 셰 먹어 니 랑 셰 니 린제 제토 봐
4: 아 자네 켜네 마네 켜 무슨 와
5: 네 켜나 마 켜나 당 마르베 같이 아유 봐 계시 든제 지요 마르베 지동 가족의 서브 유니 콘저 망스 그리 내 예신의 하코스
0: 리빈 디지디게 십다지야 주시대 라딩 주의배
3: 땡스 유메 셰셰 마소 달기들기 심주시야 노요 마스기
6: 쟤는 알아주 자가 마다부체 꼽사게 달 타일러 요체게 딱체 제비너 디리그 차 담류디 균도 단투리
3: 나 수요 팀을 강시대 삼담시 이내 딜이 십다시다디 삼코요 말이 제자 곱사게 다려다 제대로 넘게 줘야디 지혜가 덥시 조지리
0: 다제는 알아주 곰샤체무시 보토부르 봐
3: 곰샤체무시 보토부르스 시야요 말이 이내 갑조 넣어요 말스 시야주리
6: 갑조 님매와 다시 규리
3: 지 시규리
0: 지
7: 왕쇼 도공 아친스 난 칼라사가 용인다.
8: 가리나.
7: 가리나세. 나가리 롭죠. 쇼판타치가 용의 용마르베.
8: 두리 쇼시. 전다 가리.
7: 어, 리제고.

0: 수인바 야
1: 오세
0: 오세
1: 디제
0: 잡뱀 조지 야노시 야노시 야노시 루야 야노시
1: 그랑게 강 워메키네 게 그랑 시에 소유 게 그랑 로주 자 제비
0: 오세 야노시 야노다 제 디제 마시시 야 야노시 야 야노다 야노시 对的，哦，爹就先出去了，呀，休息。波拉，可你可以先出去。呀，妈对的，呀，对的，对的，对的。波拉，
1: 西达。

0: 근지도
1: 탄다 처리제비 디리그 뷰제 야르시라 친샤 입중코디 시달레 뉴추제 림발릭티네 처리제비 팔로 켄즈 내가 야우시라 친샤
2: 도제나
1: 담에 계가 토비야 로와 친부도
0: 지제스나 락제테라 겐기니 송사 쇼와 톱시라 요레 탄다 콩게 딘제 송듀 니즈지 샤츠투브지 디카레스나 네 대응의 진소 옆중 사다 주셔
2: 지접선아 터져나 지켜링나 터져나
0: 모두 지시 로가 침비시라 네 지접선아 냠도 계속 잡중 타직도 지긴다
2: 지접이나 지나가 대처나 봐 터져나 쇼이 나수 후다바다 쇼죠
0: 야부도 신바 디규를 수주 잡으시라도 송조 주제 된서 용접해
3: 저 심지어 맞아 나도 칠레기 주딩 주니이 슬럽드려 망고 동료유
4: 예린제 망고제 송은 시장 부여리 이내 주딩 수주 잡으여다 안냐바체 규정 무치수 디규네 주딩 주년에 다 봐도 통용매다
3: 전 지구여지 주딩을 수주매나 드링 안수 대용제 동버지 심지어 맞지
0: 디
5: 하고 얘기 벌어야 철친수 도스네 주나 주나
3: 넘시 낭담도 솔럽저 로요지 나라조 직제의 규정된 규칙 말이
1: 하고스
5: 단도 솔럽체 가지 솔럽도스 겨 맞다 단도 신비 있는 양식라 요시
1: 로접시 솔럽은 쇼할러 로톱체셔
0: 왜 레고다 더더 시바 중재 유딘버지
5: 제자
0: 맞아 수주대 용바 팀탐 송자 된자라 겐게데 안탐
3: 롱럽든 레질 가려요레 내 넘신군다 대비 사나 하고 좀 보여봐 계속 드네 주나를 맞으나 이만 가셔서 고고 기지
5: 타오는 견조 정시 두루 제바 이 와도 드레 쇼시베
3: 드레 두루 제베 정시 노주 요마시 맞어 고야 되지 저다 강 정시다 정마다
5: 이는 연가 싫어요다
3: 견조 심제 맞지 낭다 요마시
1: 야 민재 드자 타고 뒤야
5: 돌아 용보 아시아
6: 조가로
2: 왜 민재 뭐시 라니에 시도 레기 워리 이내 소비 주 제와 요마다
3: 지겹 줄라 도대마나 오수 년유주 대내랑 주셔
1: 하고스
2: 군이 대자 이진아 주 길에도 보고리
1: 야 나요다
0: 야 지부줄라 답이 없었습니다 이 뒷단
2: 지야지 예예 어지
0: 야 어지
1: 이제
4: 我去把他们吓死！林姐，林姐，林姐，林姐，快点过来！吴叔，林姐吧，快点过来！林姐，我见没事，你先把牛的，土猪找这最近了，从过去咋林姐可把你们心麻了？出吧，叫他出去，土猪可叫谁还住的？叫他出去的。
1: 아주다.
5: 린제.
4: 도중한 하기. 두배 더 도중한 하기다. 그렇지. 인도 주세. 지역 줄라. 교수에서 주다.
2: 교수.
4: 두배 교수 동다체 교수.
2: 왜? 얘도 주 이배. 농산링 지역 연초 야수나 민사샤.

0: 이래가 지난 스토리는 맛이.
1: 터제나 전능 한테 주인다.
0: 레스 클리베오.
1: 슈아.
0: 레스 베오.
1: 유로. 장 같이 해서. 최사 유로. 라니 쌤네 입에 쓰르시도. 야린 아차. 아이 겐스칸 그 남자한테네 치팅치기. 걸러봐. 근데스 유로. 니 고다 너여 마셔봐. 말한 줄 냠냠이야 캔기 샤 사브리라. 멍웅이 집에 문제나 옆 사브리. 단도 시딘 치기 있어. 댄시 말론 당고. 유로. 알아서 니네 끼 샤 사브리봐. 장로고 급게 하시. 순 유로. 대리 랑게 인지 랜스 앱스 개구유. 나 린제 그 치도 이. 럭규 뉴콘을 심주 치아 응위 매자. 린제 응위 디야 와삼주. 유로. 가사 랑게 아 키스 대시에 뭐 좋아. 린제게 랑중 모습이 있어야 키스 대시에지. 니제 구두응은 니네 교음도 랑게 더 야우치야 갈도. 다른 스마트 업 디제 청마지. 경스 치다 안고. 다 지스 아차. 유로. 让三秒接到了，我那些定期资源呢？你给看过钱没有？

0: 디테일은 아 중국길에 이미긴 일식이 고조 진단지 먹고 요리
1: 다 그래 나도 수고
0: 걸어가
1: 야채 먹어
2: 리빈 다리는 아주 속배 잠시 쉬매다
0: 다리 라면 아주 소중 과치다 아주 숨쉬 시달리죠
3: 조장 리빈게 담지 샤자 아주 내가 그제 전에 가리 거민도 와
4: 샤잔치
5: 디스
3: 조장 리빈 아주 파 로마르베
5: 리 대비 시소 내가 좀더가 로로리 장부시에는
6: 리빈 지금 린라 켜져 시가 피스
1: 리빈 괜찮은데
5: 지금 린라
1: 어
5: 네가 담지 샤부디 좀더 송아
1: 하루나지 담자 네 지샤 네 신사라 계속 안 주셔는 소바 간에 뒤에 주로 제디 쯧쯧이 마르베 세상에 신소 다치가 용비
5: 지금 린라 도시나
6: 지금 린라 그런 게 건져 작은 능지 매베
1: 디디 친구 좀 내가 건져지라 라바동 봐 용나 와 용비 야 뒤에 지금 시다 먹기 리빈이라 진아지야 세다 건져 고 시접다
5: 지금 린라 우리 가서 내 니우 마리 나서 내 위에서 내 내게 주고 와 용비
1: 가리 내게 진수일에제 유동시 주요리라 진수제비레거든쇠 상매매동을 생겨봐 사바도 진수 되세든두디나 강에 제세제제 만수락제기간에디니 주로제부봐 배야부친수 라다디 진수다오주 마세진수보지지제바린로치 번데는 군수름로요리라 만수지수요리
5: 리빈 连大姐
1: 李斌，连大姐，两个连的，两个嘛连的，控制肯定是连的。李斌，连大，接那个是，我的学，接那个，他现在，接那个，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他现在， 小东，快接送。呀，龙叔叔，等着，快接送。让他去呀，让给李斌红做多少钱生度的？没，快接送。让他过去摸我，我曾经拿着枪把枪毙。你也晓得，让给我出什么度的？啊，我红叔娘对于，让给陈女士姐姐，我做别的谢谢。啊，子，哦，森林西，我接球马的。
4: 把亲戚写出来呀！
1: 还得把亲戚写出来是，让给公司读大年好了呗。俺老在天津念的，平时我娘们在这，让好些他的，他爸都离兵。他个的，你是本当做白行做着不接的，俺做工资就当今天是娘了，拉他去呗。哼，
4: 让给些了，等成年不了。
1: 第一个给些嘛嘞，第二年别给些有，可得接住。这年老姐，全部直接三百合理休息呢。
4: 大这意思。
1: 一年啊，我娘俺们家其他人给，工资钱没呢，俺做生意做吧，拉这么多要嘛些，你也是拿了当啷啷些，工资肯定单对没多。他个嘞，俺心虚，一年俺就两块钱呢，可是顶塞吃过了吧？
4: 这是，羡慕我，肯定是给吧。
1: 俺说是个呗，俺这边去皮带给，过过大端去，师兄给他拿娘们皮带东西要嘛了呗。俺爹那地拿了。 三当也忙不多，
4: 让个是能安做的，本等你们来吃醋一呗。
1: 他个嘞，俺这听闻呢，季节给起来的，你们来吃你吃一个好吃。看一次季节起来都不收钱不要的，现在他的，给那起来等做，吃这个牛骨鸡心腿用的，季节给起来来教养嘛的。俺这，公司大你们来买些好的呢，接着听长过了的，季节中了菜节，俺们也不许的。
4: 娘们都心就三不七，做多多也得救了。
1: 瞧人家给马斯达，军当舰队，心就给这不，娘们都龙就起救了吧？低调点嘛是呗。让
4: 三不当大的，我那要是查多，上个门头去呗。一年中招命给开两用，
1: 还管么松？一年打算起救了。 生意也涨了，就是送投资者，差不多已经没得差不起了。给身边这两个人，点点手指。 인지 개령이요.
4: 영아.
2: 선이 주딩 주제 직접 가니니 간다 내가 사면 약을 줄 수.
7: 다시는 장게 로단 통스워 봐.
2: 단 통지.
7: 문에 다다 너미도. 다시는게 둘라가 문제야 그게 쳐서.
2: 간다 다음에 뭐 야채 주셔야지. 무신다디게 로단제 님은 아침 좀 저기 쳐야지. 걔네 좀 말 봐.
7: 콘킬에 집 좀 녀선자. 얘를 도와요. 근데 쟤네 리도 좀 와줄 수 있으신다.
2: 다시는 장게 자식에 계시 쳐서. 야츠
7: 젠신다
0: 신제
2: 빙해서 저럽진 밀리스네
0: 냐고서 화케비 지게 돌아 호수 티제 소유 부유사
2: 또 딩셔 비게다 쓰다
0: 영아
8: 니세 지금에 제도 시도다
6: 암라 안아 산도 민도
8: 나베 주고 산도 요마지 당금에는 더에 싸우지 봐 은메 싸우신 거 야 던도니라나 뭐지 가보다 눈이 고유 宁古亚兰说的动啊，地盘东西。

0: 대리문에 끼우시오. 마주게 대표시제. 콜라 야구 사가도.
1: 예 사이시모 그래요래.
0: 오장 사가도.
1: 리제 오장 사이시모 그래요래.
2: 린지, 린지,
3: 카르도,
2: 카체소. 린지에게 잘 헤깁다. 승인 오장 로제, 망쌤들 그대 쇼가.
3: 승인부터 된 숨어서, 나 탄들람 상조 와케 봐.
2: 남자 잘 가리노.
3: 유로모 전에 줄하자, 다시 하루 이.
1: 근데 쉽대. 섭지 류도.
3: 섭지 류이미 파치 넘어도 심어서.
2: 린지 이너, 망쌤도 로저.
3: 저.
4: 喂
3: 我等到欧江楼主义 云入门刚滑到
4: 他的心里和我一起 我心里和心里吧
2: 林姐 给姐姐 卡斯多
5: 家白啦 云入门的内族来这门刚里有事多 我打算要用我什么去
6: 我让先我什么姐姐约 可算起来你偷这钱的时候 윤주 동네 시라제 이단 챈비기 이제 혼자스다스도아 계속 안 좋으면서 다 욕샤샤 유니키니 가르쳐줘 아 아자 창고쉬다
3: 아자 바이라 기랑 토숨 쉬죠 나단도 뭐랑 다시야 용구이
6: 윤주가 랑 통듬이도
3: 칠로네 다시네 지바 뭐랑 개 제면어 나로 대용바
6: 쟤는 용아 경공아 레이치스 맹가리유
3: 오자민 가르바
6: 내가 숨려고니
3: 레스 하고스 아자라 두대만아 Yen la, ojami ngal te ro, yos ta na a.

0: 자 바이라 뉴루 탄다 그래도
1: 린치 난다 아자 바이라 가면 아시 니가 싫고 되셔 둔다 가리우니 가봐 깊쇼 아
0: 교시
2: 아자 라시랑 우대만 알
1: 아자 바이라 슈고
3: 여니 랑 갈성 부유네 니고 쯤소 키라니 니 갈세브랴 키니님도 살롱 좀시 윤루가 장창 배세슴 장게 세슈 싱그르바 라르체모 퇴미네소 장치게네 롱요야 구데시 팅문네주 상문낭다메 로부도 가보 메세야 그래
0: 아자벨라 윤루가니 말해 좀소 면농 주기
3: Shangya Gwanda Slub Kondu Kemdo Yung Ni Rang Khar Seng Bui Mian Xin Du Du
0: Acha Bai La Tanda Nga Zhe Xeke Yung Mi Yung Ru Chao Chin Suna Murang Da Ki Zhe Wu Xi Yi
3: Gu Ma Shi Shangya Nye Duin Tha Nga Xin Ji Ba
0: Acha Bai La Tanda Nga Ung Ne Xe Xin Ma Su 그냥 게 가고 쓸만하다. 도대체 쓸 수

0: 리빈, 라고 봐요. 민강의 예비, 원신람 클라사스 대유.
1: 비하고도요.
2: 산동장만 잡채, 제도수다.
3: 这是林 姐, 让女士, 让给我呢, 急促行动。 你看看你这小马的啊, 每到西北菜了, 头发累, 红花姑娘。

0: 랑가 씨 반이야, 저.
1: 용배, 차비.
2: 그런 류라.
0: 그런 류라, 감사.
1: 감사, 감사. 야, 이내쇼다. 린지에, 공수 토고 제바, 산에 딩기 제호시. 이내 랑제 시간을 개 재미도.
2: 스벨라. 내 회주 수업이.
1: 디레시. 你也是这些的 你也得说, 跟着怕罗姐, 咱也得给起的, 让我把给说啊, 你也是有效果。
2: Liz, 托现啊。
1: 人工素呀, 把那个行个吃呗。
2: 空虚比。
1: 托过门外, 吃松就蛮多米多。
2: 我做人大事对心意义, 才长把那在内门里面。
1: 平过穷, 不断懂啊。 连个一呗, 前的狗戏, 你也连孤独啊。
2: Liz, 现在俺做主任的了，科长留了，他去了，
1: 拜拜，休
3: 过，休过。

0: 도 미소 쌤들 같이 들려 가서 남자를 삼을 맛도 온다. 라셔다. 쉐다시.
1: 리지, 네 전에 랑게 삼을 양고 다는 생비.
2: 장게 삼담배. 키시 속고 치모 왕스네 데 문상 케비나. 지게 줄라라. 튕게 라스챠 탑시 메바. 안도 공수 고디제. 프리지오 메바. 소리래 메처리.
3: 안도 롱도 샤바지 규리. 간다 개베 간도 지다. 교다 메베 레그든제. 나 제도 민도.
0: 그치? 내 김제 실수가지도 와. 야, 가져다.
1: 민재.
0: 민재, 가져다. 가져다시. 잠깐 그도 있는 데 치기. 지금 가서 누가 김이 줘.
4: 예전 뒤에 재민도. 오늘 간에 잡자.
0: 잠깐 아. 야, 호스터다. 다들 할래. 강에 쳐야 돼.
4: 우수. 예라. 谢谢면다. 让 다가 잡을 뒤도 차.
0: 그치. 나 뒤도 잡이. 계속 로기 전부다. 삼시 통보요. 是吧? 다 지수해. 계속 인지 전부다. 나랑 시 사버리. 결혼 좀 하루 전도 있네지. 아야 지금. 다 줘도. 우리 먹어도 내 대체 가서 그래. 어제 세주 기증으로 인배. 생일 더도 소송 주의로. 송일하게 소화 줘 그래.
3: 어야. 나서 봐 주인다.
1: 바이바이. 가방 여수 아.
2: 바이바이.
4: 바이바이.
2: 교 아.
4: 바이바이. 바이바이.
5: 링지에스 녀슈노디 레랍 큐니민도가 로케 체세도 도스데비나 오늘 튠친주 내게 전단 제지시샤.
1: 링지에게 샘다 제디 나야 한글 사주.
5: 응.
1: 오늘 전에 링지를 탄도 오늘 라토슈시.
5: 동아게 남장기 로단토부디 권주 전단디 라주토부시. 小叶,
1: 라.
5: 랑경아 로고치다. 지마 콘서 가르치 유미 돈하지 아 용도에.
1: 그런 게 소노.
5: 근데 지니 로고치 투두치다.
1: 아니.
5: 나 소나 딘제지 용기. 우디. 폐지 내가 죽투 봐.
6: 응. 어찌 팀장고了.
3: 아, 저미.
6: 야비. 비다.
3: 아. 지게 중라.
6: 어, 지게 순라.
3: 지게 링라피.
6: 어. 지게 링라 기란 페베.
7: 야, 두스 쇼케스.
6: 자비. 가래. 지게 순라. 먼저 초보의 준비에 미칠 하버베. 팀장고라 디디 슈제.
3: 그러나 고를 좀 나서. 네 기란을 도전하 주고이다. 기니 갈시의 유. 볼레스 선 다시.
6: 비다. 비다.
3: 아, 영화.
8: 巴桑查下，来年那些田园村呢，给俺家来陪酒。九十六个人，这些最听话的，是不是去呀？可做过面的有点大了，这担心的你们就是个人，你们住了？
3: 忘了，叫谁的用过这边了？俺老头一。
8: 啊，这点别的，我呀，这个听到了。
3: 看啥？来个客人，人家一般。
8: Les。客栈留了一杯。
9: 俺林姐姨，
8: 林姐，可把业绩来还了有？俺当的公司从你那给说了有，况且连那你们就是高日子的，俺这把钱呢，饺子腊八腊肉钱都省不出。
9: 林姐，从你那给人家的，没啥么些叫算账，当个月要嘛些，一年工资连续全部有账，从你那给的全部他个，你况做？
8: 南山上了连起大事了，用多哎。老师，各站留了，拖欠了。赵明，敌人胜利操兵，几个不灵了的，几个不损了。本堂好点了配，同到青安阿街大南街，同他去追到南国有送给。胜利操不大，今那座本堂好点呢。你们这姐姐，六岁心就三百点呢，做呢。军大姐，你们就大，退伍到，退在三百心就大三百钱下。
5: 赵明，敌人哎，这什么的做土玉米，给俺做，甚至还有名的有些。我知道，胜利了，刚一月的年三十多个，雄红的忙你起来，娘子撇个价格什么的，刚也是要给，里面得不巧些，俺做本堂给，催得钱最多。一年娘子新住三百点的租亚的，六在草棚俺做些，胜利给立即还得配置员呐，俺先对多。
3: 심주사비 되는 조바 마저 가져 지내 완전 장터 등구이 등대 지는 야구도
8: 赵明本等花店熊谷

0: 자, 집전에 주신 아이다. 좋아하는 인물이 나서 모두 다 같이 쓰이. 야,
1: 종정미, 언제 집에? 야, 얘 가봐 가봐도.
2: 중매한 아이들이 얘 내가 친척.
1: 얘 가봐 집에 야스가 주위.
2: 어제 희란이 연배.
3: 자 봐라,
2: 매일도 닝제라. 자 봐라, 대리는 이 대윤루다. 경기 삼조 시작고 시간 연배. 경기 고래, 어.
3: 야, 계란이 연배. 야, 겨가 야쇼다. 야쇼, 됐다. 겨디.
4: 자니, 같이 해보자. 당사부.
3: 야, 동료 대제 같이 해서 아.
2: 윤루, 문에 남자들 내 치팅치게.
3: 얘 린젤 잠시에 자.
2: 마치 당동아랑 마스카 숨여리. 단들루부들한 게 치팅치자. 아니 미니 무게 가산이랑 알아서 구부추면 배기엔 수치시야 돼. 콩큐엠도. 마신에 가산이의 제 차비에 칸레 등위디다 고등공사의 차고의 정보 출하야민도
4: 제자, 다근제 차오시
3: 다근제 차오시 경구의 차만 아래 갱키위
2: 아시, 은이게 딘제 승매다 아나 숨냠내 제자 경구의 주내 임도 갱키오시 이내 랑에 니수도 세입신로 젠삼추 지딘제 아가리
3: 예 린제에게 럭규 뉴콘을 마셔치기 제비
2: 가산이네 군이다 냠내 집케네 뭐죠? 다 시딘치네 요시베. 소수 당부체 사회 주고 육세 교여 마시. 딘제체는 군이래 뇌게 없시바. 결혼준 남장기 차고 이기디 대문이에 떠뉴유. 야구시도. 문에 육시하나 방야시야. 야매나 뭐란 시딘체를 줘. 니에만 쓰당구. 안한스 냠내 시도. 가는 못유제 꼬두 못유시시. 염두게.
3: 문에라.
2: 마토소스 마시다.
3: 언니 집에 암라.
2: 언니 집에 소리. 언니 이제 마시다. 니 김장치도 나스네 아래가 왜 자샬뢰돈 채비. 창무장치도시다. 단들 안 챔부차 오라이 좋아 사오지마. 당하라 뉴슈 도스 도승디. 제장 소소 가베 레이친디도. 노비기니게 아기야 벼치야.
3: 아젤라 양호슈 니에게 벼시죠.
2: 아젤라 니에게 벼시죠.
3: 암라 니에게 벼시죠.
2: 자로시 칸디시
3: 암무도네라.
2: 딘데시 기쇼시 도양하라 다스왕과
3: 지지
2: 니에젤라 니니 공세나 레이예
4: 니다 좀 뉴스 사지마 쇼이
2: 네 레이예는 야오리
3: 젠용아 젠주인아
2: 아젤라 시아
3: 젠교아
2: 어이아
3: 암라 도고 나알 칼라사가 연예 소리 제 망구딘 제스이지 지고르시도
2: 람발라이 계송민도 망즈뉴 송기 닌제 남자한테 단대 신내 줘봐 장게 마스샤야 그래
3: 마스샤 주고 치도 면다 닌제를 단대 강에 채배 가지 제자 니에 로고스 채와 삼치 제마 닌제 능이 청소는 되게 되게 전 다시
2: 니에 전에 란타도 세동 동인나네 되면 도없이 멍대샤
0: 아, 자 말라.
3: 예 발라가 된 지시 외건지 드라이 무지.
0: 이 삼삼 무중해. 제말 입이 따가 윤구다.
2: 그래서 좋은데 되다 되시.
0: 네, 쓰다 되다 하지 마.
2: 별로 제대로 아, 네 할았어요.
3: 아무나 잡으치.
2: 추위 봐.
0: 예 예. 추동다. 지접선라 터지나. 야, 소다. 터지나 지접선라.
5: 리비.
0: 노.
5: 내년에 락자민의 된 시야다. 정자시야 통다디. 라게 통치치라.
0: 레스 디엔슈야 디엘러 샤긴 가르고 구이다
5: 샤긴 조어디 윤재 룸 고유
0: 난다 먹어
2: 리빙은 존나 알콘주리 윤재 칼라사가 용야 꼼부시 샤긴게 등기 고수 입네 제 다부도 내게 고르시에 됐어
5: 용아 용아 다 시험용 시험용 리빙 승예 부구디 오늘 준 다 진실다 나수다 번덕에 냠죄도 락자 심주디네 수업리 조린스다
2: 로춘주 딘제
5: 로춘주 이네 전부시 다도
3: 빨라 밀 등하다 나녀 이는 겨울 당구지 뒤는 등하다 나는 삼부두게
5: 여 마삼 가도 야우 연이 예브리 등하 당구 중
0: 아 레스 하지 말라 더 재나
5: 마두 심주사비 디네게 럽지 피제네 입중 과대게 락제 각주 토요 마지 리밀레 입다가 탈주 토수 아 자자 저동과 도마 이지 직민도 리빙게 저동러 다와 숨나러 리주 토비치인스 켈린시에서 장구 시에비너 마이 이치모 중 가만히 리그 투수가 좀 다시 해 말이야.
0: 좋아 좋아.
2: 문에 대응하 당구.
0: 이제 무슨다. 좋아. 문에 쟤는 제시샤니 가지고 말이. 니 속고 여리. 단도 유루에 여리. 가상은 이 야수 잡는 참참 주뒤 모차 균쇼제 모르스 주린가 应该从哪几那几笔？大大年老几个，过不啥几节，应该特别干些。你同样子，你如果别再结束，俺最来牛逼的去我学呢，咱们大姐别的，这话全部都上不去。阿江姐，今年年头都运入了金马三十元，可三年马上就过，应该从俺那有些钱几笔。
2: 阿嘞，可三从咱们那啥，你们都有不？
0: 老五，
3: 是，咱们送的，可三俺身边几笔没钱，俺你们都用过有时的。这个里头，我就个有些，没是大汤啥的么多。
2: 看他说话有么子吧，是吧？李斌，今晚那样是哪里小啊？
0: 也是。
2: 看来是老群主给搞不起来菜的这，你说辛苦的。
5: 辛苦着嘞。
0: 阿姐来了，多谢呐。
2: 上个俺来过呀，钱多，辛苦都是了块钱么？
0: 谢谢孙啦。
5: 哪里的？这个说嘛的，我来说的。
0: 也是，欧孙啦。我太多接下去立志小雨接着公布去我接吧接下来吧他现在休息
5: 要啊要啊
2: 喂女主没事给的
0: 啊过马过马的我让我去看了三十
3: 多回来约这边了
2: 是没事给的我们第一呢
3: 用啊用啊要让没事给
0: 用啊我说了他现在
2: 等你见啊用们的
0: 给我马的现在你去了休息
5: 用啊用啊
0: 让苏坤的多不用糊涂
3: 那是奶茶茶下当当大米的喂，人家省林草把两个羊切斩，把那个人对俺西来打那个多啊，心里边，人家那个没白说的心里的。
0: 直接算了，大姐就别那个啊，他多些他拿去。玉茹，人家也理解了，我这边。
3: 这边，理解了，他都没拉头要人。
0: 直接没事的，咱们这边的，俺也不缺那么多。直接是，今晚的咱们这边呢，俺缺的。我现在让罗姐去偷马哩，一年几万年，让没进去呢。俺都爱张西自己学的，张西没记住哩。
3: 李斌，人家俺顶这些吧，也是随便。一年俺领起了六百千多余，俺都记不起来多。
0: 勇啊，俺祝你的。
3: 拜拜。
0: 拜拜。

0: 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1: ཚང ཚང ཚང
0: ཚང ཚང ཚང ཚང
1: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무난다 계속 하고 싶지.
0: 민재가라 중모스기 위해서 계속 대신 누기. 완전 옛날 세구석이 랑가 다도 야우치야 가리나. 다른 스마 잡디 제 맛이 나온 거. 평생 명도에. 네 힘자디 체도. 말에 감치 안 차샤. 나 세세네 뇌동 저거 해줘. 다들 안 챙부 차브지. 그런 저 오글라 저와 차브지 봐. 제자 나라 뉴슈도 또 생비. 소소 가벨 애치 되도.
2: 리비스니에 보고디 오늘 좀 다시 했다. 나수다 번다게 냠제도 락제 심주드네 소브리. 조린스다. 로춘주이네 전부시라도 전담이 했다.

0: 세기 소토 냐과 후레 페지 레어생이면 줘 레어생이 어
1: 나한테 뒤에 시야 철구에 쏘여서 주인 지미 그때 씹으래
0: 등에 화 후레 랑가 다가 유다 하고 후레
1: 가도
0: 비게
1: 뒤에서 라 레어생 주시 라디에 같이 가요 봐.
2: 나대 렉차가 용비.
1: 승마 접시. 딜 렉시스를 막도 잼스스 막다.
2: 아직 승겸해. 됐다. 너한테 나기 대이. 예.
1: 라발라가 전다 티킹 그룹에.
2: 발라리 슈제 같이 오래. 킨저 대 렉아 용바 다고 교육 그룹에.
1: 라운의 렉차 그룹에.
0: 어리징지. 마수 피해 친비너. 피기 제유 대바 말아줘 이제 쉬운 말배
3: 순한 수치 많이 쉬어를 피우래
0: 뛰고 한 것이 말이 니라 쉬어 대구 아다 링제 지게 흘러비 누구 쳐서 치듯 니 쉬마 게자 니도 줄 치주
3: 니지 진짜 열배
4: 우수게 잼지 요 말다 니 니도 줄 치배 마체 지구 진로 버리 시야를 요주
3: 아지 할성 진짜 마시다 말해 쉬고 근데 스팀 봐
0: 뛰야 쉬고 한 게 진짜 와라 야스 우유
4: Tanda kuchu milo che.
0: Midi korma shuda. Bortu di korsi eba kongchur sagi. Ma pige leha ju. Nindari shtandu kyang yu jugi. Pusu rish tau ju.
4: Pindai pusu tau kwa ma su no. Deng an sungyam do li gribe.
0: Deng an chabar shes.
3: Hale, dinze xie du. Ma zui zhe yu zemba. Nien shu pitu.
4: Dita zhuo xiong. Chao jing ne xie no. Ng ranzu zong yi la ki tuyong ma shi. Chao xin xing ne xie no. Ng ranzu zhe xip xing yere ma do. Ngui su cigui chota xing yame ba. 샘마도 인지니 쉐우리
0: 제다 다른 건지 유고 인도도 지규리 간다 체유 서울 유고 고요리 맞숨 수 나오던 그래
3: 다 그래
4: 다죠 깊상제 대가죠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我接他 신도 我们他 신지 망자 下他 공아 망마차바 出去 너부용 난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단로 송접치

0: 용구유.
1: 산대 갈 생각 용봐.
2: 갈 생각 용봐서는 갈 생각이야. 네 포유디 내시.
1: 산대 개 쓰면 도와.
2: 디터 내가 네 집 매매 다시. 군이 과유.
1: 치다가 유. 군이 잘 봐주게.
2: 죽음에. 쇼다. 네 꼴 개 과시오.
1: 맞고 해.
2: 같이 써.
1: 줘.
2: 줘.

0: 계급기 계지 탑지 사지지리 김수 딘제 쓰이시 채나 미수 승고초
1: 윤나쇼마 리라 나도 지구나 제십 차대 세종계 못 튀지 그래
0: 네 계지 채도구도 있대고 기란줄에기디 쿠유다 계급을 편도요리 권주 댄디 갑교식지 링제 치료가 최대디 계종원의 대치지 유배
1: 나도 전 유치고로 제십 십사고 채비
2: 第一句了，俺最初的时候，才因参谋参下，给俺最初的时候，猛一打出去，俺做当的只送出没得没，提卡巴登个嘞，
3: 卡斯卡特皮丹西没干预，原来是李拉，看来你挺忙些，林姐个可就一年，我一年特皮当，人力干死个，林姐谈的，俺就刚刚去学猛回的下，
2: 我说，杨宝叫了你一遍，准备那上个特皮当的，
3: 俺准备的这边。
0: 장가바드기요.
4: 멋있는 디린 자배 주중기 정식 도룩체도 부유대. 새 맞아고는 쓰면
0: 좋. 아, 다디디. 넙수지지다. 제마리 하지니 조당 주루 세심 거래.
1: 하고스.
0: 저봐 손도지. 만에 주의.
3: 여러분 리라. 키란틴 드스테는 맞은거네 체녀식이.
0: 도시. 선이. 마리 너니 니 수용. 나즈님도 계속 수행을 간다. 최후 도단 원연을 가져. 계속 계속 최대 제위는 된다 몽구지 개최해야 돼요지. 야, 나 죽인다.
3: 연락 처리라. 나도 지금도 빠르게 시켜. 이.
5: 나
3: 좀 해봐 봐. 기다 기다. 기다 기다 기다.
1: 이제 잡아 버리고 가지다. 잡아 버리고 가지다.
3: 야, 나신다.
1: 교수다.
6: 미디어스 괜찮은 제도.
4: 아니야.
6: 영선롱아. 송 니 지. 뭐야?
3: 哦呀，哎呀，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支持支持啦！哦
1: 문이있습니다누구가총무송아세수들이죠말베친부친래수락괴바테르통말류당셈닝에와지제공풍송기니통와지자와주바군
3: 야자자다시마시아로치말로준주디기여자매대속하보다고하시는기

0: 地，俺从干嘛这边？你是干哪边的？等下，夜到到个，林姐工作，千余千余出去了，这是不是对？你最近去啥子？俺都看个什么家？代表你原来什么里那片啥？公司六十几。完了，他们在哪里？休息，回呀。
1: 야쇼.
0: 현장장라.
1: 두루에 레위베.
0: 현장시베 릴라크스 시조 첸수 대고디 지난 첸수게.
1: 심무조. 이네 니시 줄로 심무디 니 신수.
0: 링제 시도 호랑 태샤.
1: 링제.
0: 허.
1: 내도 갈라도.
0: 양평방 세제나. 링제 권수 비게 칠로기. 수대 사시던 뒤 산에 다게 쓰시므로 니시문 비자 니잼바리 삼체 심샤
1: 니저도 되도게
0: 다다 여자시부 릴라 치고 말이 도도 군수 냠도르샤
1: 도도 가르쳐샤스
0: 도도게 호샤슈 구세제 도영어도 린제 군수 냠도 드십자가 진샤
1: 호샤슈야 로다 퇴무르와 인구스 가스래야 조르에 란 체주고 마시는 영어도게 심눈 유세 레가가 샤오리 뮤즈 링제 고조 출로 소드샤 고조 사브리 랑글레샤 근데 중소
0: 어 동화 숨제 리가디 난다메 제유
1: 난다메 제유 니에제너 뮤즈 루준 양핑파기 제제 임부이다
0: 아 냠도 제비 시 안즈 냠도 제비
2: 감사 어 나 링제 쓰기 공세 송이라 이런가 용비
1: 또 수아 링제 LWD
2: 六户三百六十三百参与建筑公司，他是，这门林姐，用啊多少啊？罗密迪卡三十块了。康萨，去哪了？去。多钱呐？都是值不值呗了？
1: 值不值？从头查到手过来都可以。开门。那是，可以别搞。
3: 科长刘了，拖欠那学员，没想你们就是过过啥，有个停车证是啥么修？
2: 车子啊，停下才不得罪，连续七十来天要修，今晚呢，来给两个用过去呢，你们进那车的。现在要不行吧？提醒你们的，俺屋那些那童年的不行。
3: 嗯，林姐，到公司托不行，今晚呢，让你顶个的。
2: 好，公司。
3: 我呀，到两个小区，俺主任犯了了，同大小雨。
2: 那是，去哪拖欠那学员？
0: 你这些就合适个，你也能绕不去这么久。
2: 那是，今天吃那个菜，我乐意。
0: 用啊，
2: 可咱留了，说啊。好。爸了，今天喝那个杯吧。
0: 哦，俺那么小，咱自家用呗。嗯。爸了，
2: 今天了，咱俩进不去医院。
0: 俺公司送你来一趟子。好嘞，就是穷啊。
2: 他都要不起他多，绝对连你这个月账，你们最难懂的。
0: 好嘞，让前日组出去个几毛钱啊，第一块钱个用吧。
2: 俺这是另外用的，到时你怕着我。
0: 好嘞，今组这送出来没吧？
2: 等着呗。莫，罢了。
0: 俺心就是被这些人给骗进大难么个，马上进人家的车里。婆家个心真巧多，人家穷，人家懂，婆是吧？哈，给些伢伢年纪多，刚刚开始多呢，俺就学了。
2: 那是。
0: 我呀，俺这俺们那个伢伢大姐个主意。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 Sarbe, Pergi, Tungu Tatambe, Puzi Legbe, Pegi Lambu Tor, Guy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띠여티 겐강 기멍시 동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요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bdenta, Hesung Sadengi, Jiji Ruyang Zhuyote, Choyongne, Tansam Dilingta, Tansam Saden, Tansam Targe Jegi Nuga Chejir Dangle. Gengabi, Taden Tadar Mungzuki, Laglin Bedun Gu, Zogdu Huda Cheyu. Bebe, Turo Sabadu, Gyanggu Lengbu Saba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주이

칭도기 콜라티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牛顿, 너부, 니랑가 아무 거 템베 감르주메. 라는 증명 두게. 던도 십지 인도 더 제약 하려래 아.
1: 니하메 통키 침비시라요리. 데데 바베 자샬로 로고 제도그리. 아메 계시 경고 그 손이 제는 퍼다 밀랭게 텐데 총 말이. 이네 서동 총이 정 말이. 뭐주 심세 총슈데 덴데 총양 용그리.
0: 두스더디. 심세 총슈 조야디. 전상게 전방의 주의된 비임자.
1: 네야 아메 주의된 비를 세게 뭐 좋아. 네 셈에.
0: 장카쇼네 하고 오면 두게.

0: 아무나 주도 지르 봐. 쟤는 내 주도 재미요. 공시 막아 온 지급 야디 간 아무나 돼.
1: 지그리 중국 말에 성부도 왜?
2: 언니 찬스 바래 겹사. 계속 공주 생겨매나. 태세 겹사 비.
1: 찬세 바르시다 겹사샤. 스모린. 녀랑 시에고. 나 못해매. 뉴젠방게 못해 주마지.
3: 야. 야. 다들.
4: 멜리.
1: 지금 뉴젠방. 겨우 다가 쉬었다. 킨즈 난네즈 챔바 하샤. 지금 뉴라. 다 인 DM도. 뜨다.
0: 엄마, 빨리 가지지. 그 뒤에 보지.
1: 딩아다 어머님 박네 주지. 주도 제목어.
0: 재미, 자기 내수 타고 좀 해. 엄마, 전다 전부 된 제가 가서 럽스 마셔 봐. 다 제베. 엄마. 엄마나 삼동다. 계속 숨문이 기니 제베 있나? 후대게 로망 그들 저 좀 쓰고 문에 차 마셔 봐.
1: 가령 문에 차 말베. 삼무 주무리.
2: 제바. 녀로 바른 거
0: 하죠. 재미.
2: 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正面去
0: 아마 수나 마치 마치디 녀랑 가서 캘링 그러면 또 그래 거기 다 이제 지줘야 요 마치
4: 나 뭐 할 가비요 뭐 할 가비요 가르쳐도 로마 후디게나 디데스 용업이 비주 교로제 용업이

0: 다 해도 아 다오는 거니 가보시 쇼 말베 아 김수치라 뭐지 죽부다 나 로제 아무세 조화도와수네 야 아무세 가요구리 이네 김수 아무고 다 죽어 무대도 수실 때 뉴유 아 계속 보고지 계기네 수실 때 뉴유 나유
1: 天子打得进不下去，托谁扛起那点，母子吃不打。你那天做阿妈叔叔三辈做阿爷，就能用苦嘛？是呗？俺都羡慕过，你俩没给是人意。用啊，用啊，大妮，让给工作学的，让了不过，也能叔叔三辈做阿爷最多。
0: 소쇼다지

0: 야쇼다. 아마 담아라 문에 좀 붙여도 와. 수문이다. 내 주체부터 내리는 알럽스 마셔 없이.
1: 잔추도 요마지.
0: 네 아무 소자 주도 지리. 그러니 차스 바슬이야 돼. 아무 되매.
1: 나 좀 쉬지야 못 되매.
0: 내 주로 하지. 단도 수문이 기라니 걸시요. 좀 주다 줘요, 요마지.
1: 카린스.
2: 카레제 방공스. 딜레다니 공스 슬럼 참셔리. 공스 남다 순에 주도 제국이. 돈도 못 되는데 저는 고조가 먼저다 소시다 개그르베. 남지 뭐도 공스 급디 그래. 다도 소환 방스다 공스 날려가 주제. 아자. 아자라다 네 밥이 냠래 지금 여자. 아자랑게 밥 다 계셔 오시러.
1: 아이샤. 다랑 리고 당시 되샤. 네랑 밥 제가 친구. 저 재민. 가라지 님 봐. 냠래게 된다디. 나도 좀 게 타지 이규리. 가려 아무 다 파야스.

0: 야도 친이 쉐 밥랑 샘 교버베 쟤는 얘 아마 얘 안 밥랑 진 제르다 계세 얘 안 맨 밥랑 가 계셔 말이
1: 얘랑 쉐오 지망에 둘러 전상고 쉐 먹어 랑게 등이 가고 걸 줍디스도 나 메스데 고걸 템직 줍디 랑 아메 고걸 줍지 뭐랑게 디바이 그 저버 쟤는 님도 치면은 나 좋아 교버디 레셔 마지
0: 아스팅 우진 다 유비체 얘 안 맹 우진 다 요마베 밥랑 뉴시 달링리 나 몰라 컴투 제 사브리 계세 밥랑 이만 제 단단한 달링리 계시
1: 진이 숨 뉴뉴르베 자셔다 진이 숨 뉴뉴르베 장운의 세나 뉴뉴인기리 장린린운의 세나 디모랑 유체지 디레진 유타마 기자 가차가 유야 좀 제가제 디모랑 지도 말이 모랑다 저와 부자매베 소라된 수치들이 넘그 장린리 소소 거도 같이 되네 꼬기기 자주 니치리 디리 저와 부자매베 밑에 수치도 나 뉴체 바로 거고 요지 당신 상시에는 고수 마지
0: 바바라 가르시가 바바 바바
2: 小张
3: 랑게
2: 동로지조 야시교다 나주 탑시 단제 간교지 송토고시 小样 랑게 더이디게 망스탐다 가마마 잡는 예그치 春风华도
3: 롱请不从啊亲子 경로용지
2: 小张，小样，哦，给你来个云南，念了句西。牛肩膀，念些啥？我一提出，你把人给俺压别，根本一，但他都感谢没得。人给俺感谢有嘛事？人什么感谢？我得给他记住了。我让你对，一年中秋的，人给心里有嘛事？阿妈，张玲玲个趁你去，你也怕被生别的习俗。
3: 岂不得这来把别张玲玲弄一家个亲属，也还没那年把不三不的心大人这等没着。
4: 哼，张玲玲从军军的这些点念是吧？没去你学，年轻娃子吃不起头生命多。上八百数个这钱不赢吧？我们今么都好过些。
3: 阿妈让恁来寻到了啊！阿妈让女啊，你家年把不大张玲玲这话是不是不贵？她特别喜欢过个，岂不得这来我一家个亲属？人家岂不有别大的？还过有呗？
4: 俺也这么多。
3: 上爸爸公司，我雇伢的，上爸爸老舅家，我在杨家只赚钱的三处。阿江家，你这钱可能落伢钱多呢，但有些心的。你来是不是钱没多？他们在爸爸在杨家挣的，张玲玲钱用。可能这就叫俺妈谈多不？上个爸爸养我是猪嘛多，去你学钱都可你杨家只贵，你肯定有嘛事？谢谢。
2: 林林，我那前能挨上谢谢就怪要嘛事，因那天我得来查查生意生意，春兄的喜大么事，俺牛肩膀给他出嘛事。我讲个巴的，阿哥，阿五让给我两个做双新年是呗？但春兄的讲，我们上班阿五让加钱不是？阿五让鸡蛋都我那催米啥事啊？春风。
1: 米给买团大了，让许多些么个，
0: 俺团队没多，俺我拉嘛他不写账，俺家长光大事了不是，他光大事了不也少些。
1: 那我们这么学，你爸爸光大事是我那的，俺们认么多，张玲玲嘛的。啥样看起来用吧？
0: 你还没给不起个用米？你让谢玉达，你最头上俺们的中华品质要嘛是？这我有个穷，爸爸，爸爸让你住永远给我们再看热。 爹娘，俺们那个爸爸让了他些都给不要钱啥的么多，张玲玲个趁你学把车给钱买的，爸爸让个公司拖回去的，麻子钱我记得肯定用不着。
1: 你啥个啥个原因是多？
0: 俺钱我记得真的快要的，爹俺们那个爸爸让这不的，俺们那个怕要落个钱钱，我忙过去拿不的，俺们那个真的钱的，爸爸让你让你算上啥那么大一面那个要的。
1: 但是对于啥个面这不行不是？
0: 我又讲了通了，让俺们拉上那么大几个人。妈的，爸爸，听说你俺们爸爸让我来拉个几个多啊？老忙过你这个有用子，俺们拉了前去几年爸爸让人把好过些。你俺们我这也不就钱不的，爸爸，爸爸让我这也不就钱的用多个。俺穷的，老大的膝盖当的，俺做能不送不的个，差着着怎么就买不了几个月？你看你这缺个生病。
1: 大概最先的穷没多。

0: 바바. 바로 밥을 안 섬주 가리유.
1: 장게 제나 다리 동기교 중 남자리. 장밥에 개막이는 혼자 섬자들이 부르베.
0: 바바. 뒤속 관리도 달리는 게 어여 다 남시네. 너 저 지비베. 미셰이다. 밥을 안 삼마세. 너 요즘인다 팀밀이요리. 계속 장리는 게 밥을 안 오늘 팀이잖아. 얘 팀집 약수 체제 주도 타심 되고 이.
1: 삼이 지지자다. 수규 체제.
0: 바바. 미셰 뭐 거주게. 나봐 현재만 돼 안 용도게. 다 된 팀인다. 갔다 인다.

0: 지겹 잖아. 기랑게 옹콩즈 침장 예비.
1: 뉴젠 방게. 좀쇼티 시야 띵키 이너. 네 뉴젠 방리 니 바도 갑디 자 탁주이. 춘푸. 랑게스니 이제 가시에 시 두릅시시다. 침라친지. 금주기 약체 지시 오시.

0: 얘랑 객셰이다.
1: 아니 이게 말해. 나가 주도 지고 걸베. 나라 나 구기 마실라. 나 진짜 말다.
0: 니님 뭐 야롱. 장탄대 세단 뛰는. 나 저거 측면 쓰기 열이, 是吧? 영아. 쟤는 얘기 계시 두부 딩이 할 시에인다. 다른 문에 랑게 나 로그 마치에나. 니 라마가 문제를 근처에 쓰고 있는 시. 당장 마법 투바.
1: 영아. 쟤는 랑게 근처에 쓰고 있을 때.
0: 과수님이다.
1: 나 중래 하나 주니.
0: 我打六个电影的。
1: 人家俺糊涂就给，一零年还写一段，人家年后来不能成事，一零年就叫去了用成嘛是打。
0: 牛建明，你妈让俺打枪子给队长，俺跟着写吧。让厂长打俺手机几个钱嘛是呗？他得让厂长打嘛，俺们自己车队，俺绕不起你嘛是呗？让局长明白，没事就下。

0: 아니 샤.
1: 엄마, 짤리니데 공사 밥 생활이지. 밥 침 저 이식이. 뭐라게 계제 성강 밑에 이제 공사 못할 게 얘기 좀 말이 진짜 잡지 말이. 사샤 사무도 어제 배신 수가 하다 쳐오래.
0: 셈님 셈님 씨. 상밥다 짤리니게 미치 칼마도 닝마리 인지 하코르 조시. 남상게 동아요.
2: 是的，你在利用这囤大卡的油。

0: 第一天从他上面是一个月时，上面可惜那边我不去，昆总俺推面担子，俺让他给上用品。
1: 단들 안 쉬었어. 기회 단지 된다 기회 채무 가려래. 나 당장 잘게고요.
2: 랑푸 뇽출라 니들 채도 말베.
1: 이야, 니 줄하다가 니 보고 거려 마요. 회초니 가시지 아무나다 장리는 잼자 마시베. 우르소체 총래 상황이 있나지. 쇼사디 데르지로 가즈네리 아 니 김부지 쇼. 침내는 게야 마지.
2: 지. 기급 침내 게면네. 난급 침내 게부지. 춘래게 능미 밝게 저와디게 슬림불이 쓰스.
1: 你春来两不要嘛的，马苏我说你上面牛肩膀的，牛肩膀个你不过来来学就是。春来伢两个学不着，学不懂下边说的是，他的年代是面干光着，八十岁的样子的。阿妈，你们那笑，他的啊，钱看你苦命都三折些啦多啊！你们这春来总看那旧门个三折些啥西的，那可笑着啊！
2: 就你个要着。
3: 就不赢了，老子也我是第一个人，羡慕到你们这七六的吃苦人个人。
2: 呀，俺们俩能行么？提着拖牛咩？说说不过要求那么三不些，算哈最么特别三不些水不着？
3: 啊，这咋这是你也是呢？让给春雷。
4: 没啦。
2: 牛顿让哈这样用吧。
3: 张玲玲给八不成的建议是，公司新给管理是，从下上么着接接清楚。
2: 张玲玲给，许多哎，有你可这些不着？
3: 没啦，俺三不些他们都。
2: 他都公司送账干了，那最顶这些啦，公司送人了，捐钱币呢，俺那个做钱嘛，创个得是给不得。俺晓得，看这个话都。
5: 玲玲，俺牛津班没看这几面解读哎，差俺忙不透牛月，差个做这些这个，俺比我三中哎啊。

0: 도가적 비어베 아 여기 카드 유민도 쓰기 어려 장리네장게 시급 기재 총부디 예능인 구체니 나카디 자야 된데 문행에 섬유래 되었어
1: 뇨젠바 네 미수지 레닝 구치기 뭐죠 난 좀 염준 유민이 속고치니 네 둘라 제공서 로마체는 용야네 침집 세사 장아다 계시가 침집다 계시가
0: 직직 그와지 쉬다 디리란데 아메당 중에
1: 둔다데 아메다 저 요마시 말에 타수 시도 봐
0: 상게 미망고든 제치요 차그주 디겨 세이 그제 아미띠 탄도 저주 제 망고든 제치용제 소소 탁주 제 누버 유세
1: 뇨첸방 罗迪给拿了，苍妹人来给今年通过时，一年人个前辈来个就对的。我们来试试来判决。

0: 랑게미 우도 탑세 샤슈기 나 수수 체도메 네 좀쇼간 그 로봇 되지 체도 랑다 깨치고 유
1: 디슬린리 다마슈다
2: 랑 수지를 셔야 돼 요마시 랑삼돈다 링니 로몽고 되게 총교제 되브리 수지다 컴지 겸유 요마다
3: 다 아마랑게 링니 잡자 마시는 용도게 아마랑게 잡자 체상 대뇨도 저야 맵시가 용기 명문의 고쳐 뭐소 장린리 랑시가 루능시 주여와 당당 해 아마능시 다
2: Kira sopte doz ma sun, namsa gudin loob dogo.
3: Nga namsa gudin kandis loob do. Nga chumshu gyurju cha di, loob da tuyum bashi. Nga yingu mamyu yikji yu, ma zay yu. Jigne chimne geme, nyine jingsunne geme, ma say. Nga khunzu songa shikne khunsab chay olabhi, khunsab mangsiran thang marbe, so no yge so.
2: Jinba, ran lebu juje samlu yagu shi donda, ranga khasab che togurbe. Chumshu cha zang jigrida.
3: 孔子着送有在当街归顿钱不是零零打击过钱重修第一干了从养活起结果生不要人一年让给孔子掐死电视买不所要喊着人呢你要他干的干钱没俺们让俺们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送咋学习起给我妈是俺们让给俺重修
0: 大姐呢？这么热浪头就是。苏姐着枪没用。这人真不年轻哦，既然你不听，那你他叫我。
4: 可是还是，还是我的。
3: 阿姐，阿妈那这人做还蛮听得很真嘞。马刚我们运动到积极的，你到不运动到积极的，他那样真不运动到积极。
0: 我所去到些个用不着，我先打苏姐的渠道前面，你那让渠道几个人？
3: 渠道还是个人事。俺姓于，俺姓于，俺们那个邻里的鬼头家，这女婿也不是吧？这女婿那个人刚自己叫，自己那个人家不叫，用多哎。
0: 邻里，人蛮多的，俺们看了年纪蛮多的，多的。

0: 我们这些人都是人。
1: 키라니 마야고 제데 돈다 돈투제 네즈 참물로 세부지 소야가 치에도 인 네 가서 쳔바 쳔바 녀랑이 셰이다 나 되다 다 링링을 님 제처럼 용아 아 거정해

0: 아, 지바와 신의 롤리츠. 직도다.
1: 디 디수이세브레.
0: 요즘 바라스쟁 누나 세우자스.
1: 세우자야 하리노.
0: 네가 봐 하고 그래. 제만게 콘트시라 시기. 미상매 제만 바브랑 그 집으로 레슬러브 거제. 바브랑 돈도민도 람세가 좀 먹었으기. 간다 용배 주고 또 타준 이스기. 바브랑 제만다 간 리스체아. 미드 롱지라는 카토야 누가.

0: 사도
1: 상매 라니에 치쿠 리스키 아니 저 그게 대 잡으면 다시 가 여기 예
0: 제대로 안 잡으세요 요새
1: 요새 봐 얘가 나 혼자 씨바티 이제 제비는 나가 막 찍고 있지 나게 가라 이제 씨바시 이제 제는 나가 뭐 먹지 비우리 제가 얘 나가 뭐 쓴다야 내는데 씨씨 맞지 요새 봐 다니 아무다 로마 후기에 소수의 아마 이마 칩시 다니의 집주 리스야 쫙쫙이 이치시기배 아
0: 내가 샤오 스무니 내가 아마 그때 유명해 유유 지내 샤오 마니 이내 키를 다 방에 지를 채야 되는 앞이 우면도 키를 포켜오 마니
1: 그때 지를 포켜오 쓰리야 지내 소수 지내 그미 속도 지지 예큐디 키마 후기 데스 워르베
0: 키를 알롭시여 보고
1: 아니 키를 알롭시야 요비 키를 겁도 대신 되다 예술러들 탁주 마십시 도대 야리 도대체 그래 아메 토비다 집도 가서 이거 말베
0: 가다마다 그래 아무 그래 아무 시험 뭐 예 아무 그래 나지 마시 그래 아마 칼 기대 밥이 있어서 제가 알아서 시험 뭐 예 봐봐 총사 없이 아메 깔래 가서 이겼지 나 쓰게 쓰여지 도도 미디어 시에 드렸어요 우리 도도 아지 민 아참에 같이 죽이 봐 신경이 봐 나 죽어 라타만 줘야 가시 왔다 뒤에 도대 마시 사이 야매 메시가래 겸시 타당아서 보디게 전부 차지 아무 기부채 샤야기 주다유 기라 소세 아지 셉지슈 미상고 시야터두 신행에 아무나 말이 나수디게 캘링이

0: 숨은 산유도 왜 수치했어?
1: 제마 로디게리 라치 대두 레라메 메시그유 기부초네자 두부초네리 라이게시니 두두 마세아쇼 셈나냐데오마리

0: 일본에 잔여도 왜 조치했어?
1: 제마 어디에리 라치르데두 레라메 네시그유 기부초 내자 도부초 내리 라이게시에니두 마세 아쇼 샘나냐 대오마리 두아마 샘두마스

0: 봐봐. 아자 다니리스.
1: 뭐라 가시가 옆에. 난 부주 막 후여 말베. 맞아 날 누구냐가 여제 초 하루래.
0: 아, 제게스 내 신이 여러베. 아자. 아자랑 하나 세베. 네 도부 사실 거가 친구.
1: 맞아 나 겨감 소서. 최후야 여 말이.
0: 아, 집밥네.
2: 얼폰. 다바바 수부 마소. 밥 심기 키우는 여 말이. 당 아이 개배 간 독지 단 되미도.
0: 아, 치. 괜히는 우선 사부들은 근데래.
2: 让爸爸看有嘛事，咱们说年二十一，俺人俺家狂着死的，咱们去到几个点，他们得到龙牙前头拯救姐去呀有嘛事？二凤，然雪的，你用你看着挪不着？
0: 看挪嘛的，看着挪不着是？
2: 你看着挪不着呢？我那还苦不民都。
0: 年轻民大姐忙看把酒，
2: 看把酒么个酒么个？你困你了，扎啥擦死？没事呢，我顶没力，到哪个地团队没多。
0: 下面你阿家玲玲开发几块？

0: 아마
1: 젠바
0: 아마
1: 장카츠가 용바
0: 나무나 소화 용비 파도완 깁사제 내가 줘
1: 아지녜란 러비 뭐 나 죽음에 당아 로루인다
0: 이미 세야메 내 소바 마무치 됐어 돈님에와 아무 소모도 가려래 더서 숨도지 가와대 되지 돈도 내기지 니유 내 미동 주 세제 대오 마시
1: 젠바 장가 아마 소남디 요마지
0: 야 매우 가치브레 나 소디 유나 아무랑 유유브지 아무랑 친구 예비에 되다 다디 심차제 대오 마시 튼사스는 강부터 송샤오 누이 아무라 녀바녀아치 간다고 이제 출루 요구 중에 장태인 협상 되면
1: 젠바 가리사 나젠 경 가자베 나젠 경 가도
0: 자동 집에 근데 쓰고 봐
1: 젠바 상게 문능 배에 체면은 나 통치야 가도 아 상게 아마 광부 장제 강부터 보고 승부 여지 봐
2: 지스 지스 다 키라니 갑자 먹이 없다 심어도 네 착시에 팔 봐 让俺罗主意，
0: 是阿妈，坐坐。
1: 阿妈阿妈，俺的马林姐，阿妈，肩膀骨，你睡不起啦？
0: 阿妈，肩膀
1: 骨，我有没有？
0: 咱肩
2: 膀还对的。
0: 哟，阿妈，赶紧坐，阿妈，
1: 阿妈。
3: 让你行啥啥买的？不出出算咋？阿妈在这些阿哟。
4: 你先不我那一的，牛肩膀给阿妈坐上那车，我有工资给过关照了，我那一辛苦的下。
3: 你也好是吧？
4: 爷爷考虑了不？牛肩膀个庄稼地，他人我现在有点大。马上牛肩膀个密码给我查查查，庄稼地干个起了别的老过去。等到开车不去算下，房贷你批个钱不用你给不起个是大伯啊？最近俺就不打开开了嘞，等到龙哥拆迁是大牌下。
3: 是呗。
0: 是的，妈，我们那没在那里收拾，不打，不在那里收拾。
1: 妈的姐，阿妈，没在那里，那你先解脱嘛，是不？阿妈，俺们两个年了，看过的春联些，看清楚的，先把
0: 那个。你看清楚嘞。
1: 啊，是，不打，年了，不打这
2: 些吧。
1: 你，不打啥？你俺们这就是怎么去啊？看过的广告单没上去吧？我女婿，你来抓去的，俺自己解决去，那就是对的啊。咱们三女婿，呀，我那俺们这自己有着。阿妈阿妈，我俩人俺们得说哪去？
0: 不不不，你咋急嘛？
1: 阿妈，俺们俩出事呢。阿妈，进门。

0: 지스 지스 다 키라니 갑자기 먹게 없다. 시모도 네 착시에 팔 봐.
1: 张阿罗主义，
2: 这样嘛，
1: 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 왕기 강가치를 배도 로고치 강도 키 체부치 수이샤 광단이 피게치 부인이 기부시 가시다 르베 아 조용할 줄보다 키 가로어리 단도 롱게 착시시다 팔시야
2: 르베 수다 엄마 엄마 뭐 된다는 게 스토스
0: 기다
2: 야 뭐 된다는 게 스토스 기다
0: 엄마
2: 야
0: 엄마 뭐 된다는 게 스토스 기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2: 엄마 엄마 엄마 엄마
0: 엄마 엄마 엄마
2: 엄마 엄마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2: 我这急吗？
0: 阿妈，阿妈，村说的，阿妈，姐妈，阿妈爷，他不承认，想要他进说的，阿妈，阿妈。

0: 이미 숨 능술 대승미 두게.
1: 상아자자 집에. 아. 장롭 좀게 이즈르 뉴이베. 내 중래 칸에 미숨 능술 대승이 요마도. 내 집나 능시제 카스칼 쇼 승메. 되다다 가르근데요레. 네 군스 좀 보다. 서머 우드레 수제 갈로그니 봐. 나된다. 교수로니 와주.
2: 안나.
1: 뉴뉴 샤이뉴.
0: 전에 공수 조성 등급에.
1: 당고.
0: 야, 벌써 야자.
1: 쭈쭈쭈쭈쭈. 다주다 주다.
2: 와! 전례되다. 디동딩잉 잼스터데. 조동딩게 곱죠?
0: 너보. 디르랑 콘셉트 삼다 말이. 가리 가비요니뉴.
2: 영아. 디닝 잼스터. 좀동 하즈르샤 권즈 부셔리.
0: 젠린시.
2: 메야디앙아 거유.
0: 영아 영아.
2: 영아. 아, 찬세 등러. 어디? 띵원에 네 권 렘부 두게야. 뜨다 렘부 두게. 네. 그제도 아, 닝 좀 두게.
0: 닝 좀 두. 렌시.
2: 영아. 네 그제도.
0: 아, 렌시 렌시.
2: 영아.
3: 촌레. 란창세 두로 뉴베 마치. 칠로베 두로 뉴제. 자시베 튼다 시베.
0: 너니 레코 뇨가 여부이. 지나게 무이제 우스기. 만수 지켜 뇨라게 남차 사베 지녜지. 다른 야 레샤 뷰타지 깊지도. 제장한 줄 레미 레코 제야지.
2: 지. 도즈네 랑게 레코 인스. 진쇼 시티아.
0: 레코 그 진쇼인다.
3: 토글로디소 레코이 멤바 레코 진쇼 시니요아요
0: 아지 랑게 튼도 하고 미도게 니랑 총관 리케 표비인다 지만 니 거진이 마집치라
2: 토로 차게 와줘
0: 줘 야 나 구다 나 구다
3: 뉴진 방게 미디 데지기 니두 다이너 뇽주 요시
4: 아제란 더더 니에 그거 숨 제시 위에
3: 숨 제시 자마라
4: 깨서 시에 먹어 니에디엔 아자랑 쌤 나라 더 돈이 하고 더
3: 봄디이너 미기메 둔다르 주도 제목어
5: 몰라라 더 놓으라 마세요 가리이나 부자게 수입에 칼라 갑이 칭말이 섬지 니 칭아 상하 숨냉아빈다 겨세 류줍게다 캐호르메
3: 산두민도 뭐네 산두민도 샤모 유베
5: 요마리
4: 아슬라 그런 샤모 챈디 유는 녀람산 수이차
6: 용아 용아 쟤네 박시다 베제 루베 샤모 드스 아
4: 알레스
6: 난가 저 거이다
4: 레스 레스
5: 셰브지 슈 카세도가 녀 바보다 아무 양가 지기하고 된다 지모도 야 진짜 말라
3: 그냥 가르 셰바 让俺们大爸爸整捏着下哎，
5: 卡尔多，空气谈得上上是不？同多帮忙俺月子，杨家正忙去不卡里呢。
3: 哼哼，卡不是，
5: 卡不肯得死。
3: 你也写信没送，看到你爹呢，卡不是。
5: 妈的，其他你也没拉着的，叔叔他们今早地基填不起的，俺做送你们做全身运动哎。다시도 냐면 셰야 놈인도 경고 몰라란 게 아미케 말임지 네 밤이 인인들 간고 제자 황리의 길 주비리
3: 범친 주장 가라 하고 유 아 디두랑 바방아 다 타진 구지 하고 유베 네 간고 제토야 요르베 장게 네 막 내 주도도 셰제 네 고요 간 리요 유베 아
5: 디레 범 몰라란 리요리 네 셰이다 디레 마보다 아미 양게 디야 돌 몰라란 간고 치셔미요
3: 지도는 셰야 디테러 렌주메나 가르 체내 동부리 렌주 유나 란레 카게치야 요마시 라탄드 춘주 손자 카게 하쿠마시 쳔부차소니 싱그리 응고
5: 니야 마시미 게민두 몰라 란탄 릴릴 가비 요르바
3: 야 딜레 랑 칼라서다 데 갸세 류접게 교거서시 응고
1: 지겨 왕라 지겹 타이라 콘스 시부디게 나체엔 바 공시 빵즈에 말다 오야 지겨왕라다 지겹차이랑 섬슈
7: 지겨왕라 지겹차이랑
1: 보고기나수 시부디게게 진다남님 옹과양수 옹과양무슈는 자그차이인다 신수모야
7: 오야 인다 지겹차이랑 지겹차이랑 인다
8: 지겨뇨라 빵제임대도 희랑에 그네치비봐라 민 갈수고래
1: 콘스 그네치유미 예슈니용마지 민라 갈수기유미 예슈니용마다 빵제임대게 창매민러 링링스기요시 어 정말 응가요다 俺这边有个的玲玲糖果子，啊，第一玲玲你不是，现在过年玲玲送不到，是不送一枚的，这个菜辣椒那里的有的。
8: 兄弟，玲玲送不着。
9: 马姐，玲玲送不阿姨，阿姨是不姨。
8: 光棍子，光棍子，你大你大，
1: 那是这个完了，这个菜了，
8: 你大你大，
1: 难道咱娘们俩抓不用不行？不过抓不起来是吧？
8: 来，用啊用啊，你大
9: 你大。
4: 姐啦，小莫子，
6: 用啊，
4: 炒水的，
6: 用啊用啊。
4: 那是，
6: 我这泡沫，醋的，四面预备啊。
4: 也，那么再看用去啊。
6: 行不读，得来小莫行吧。那我呢，什么来的？让阿妹吞多，让爸爸热我几个月不是？
5: 该是得开始嘞。莫拉让昆尼吉布穷的更么多个，昆尼吉布穷的莫拉让更么多个。年前的莫拉让上上点账账，看这几日子东西又买好没着。
6: 钱呢，让该新个有不着，让该俺这个学的，这东西开始。
5: 莫拉让个学的，
6: 这东西要得老三的一起，同多坚持着。上个阿妹你妈都弄个从不记得你们都表情结账爸爸去过下不是第一名了他算没不是上群去他个啥不一年拿了去过又下街输个没四个月的第一名了坚持没不是上个爸爸阿姐听这记得养家只是一个日本啊
5: 但我呢莫拉让给乐达，可这钱的年爸爸养家阿妈搞不起的。
6: 第二年还快没送。看到张玲玲能心情过日。让阿妹俺们这么去的，看到让个阿妹说的定这个，肯定用过嘛是。阿妹你都写的，让阿妹让了搞不有日呗。让阿妹让了搞不匀了，杨家年这钱啊个吞大钱不顶这，让了自己这个日呗啊，得让了搞啥日呗啊？让阿妹让了搞不匀了，他最点点滴滴钱让了搞着菜着钱，让钱是给不住，滴给点别错啊去解决用不起个人。一年让个阿妹让省油钱着住，岁岁吞大住住个月日吧，这嘛这，得让了搞啥日呗？
4: 你来想我的心吧，我那心不许多。我是让给三楼单位，其实让爸爸打阿妈养家治不赢了，可你的弟弟偷不着呗。
6: 没事，你的听这事。可不是刚才刘家给定的三对情嘛是杨某某还写几个路一辈子才没接的一个是第一作为你路几日的让给许国给些的给让给阿妈写的年入住的呀让爱想没说的呀行不许多说的
5: 我来让你自动过去了写多啊都是对你把莫拉让举起下
6: 我们贴到人一呢用啊提着莫给莫个三万七岁的让你写过用得给啊
10: 看你做啥事的啊毕竟专家的客户的要人用啊你我带你接过主意我说那个得了好多啊，你得了大菜这个钱，我
5: 都
10: 攒下当生意。
5: 妈得了钱，
10: 这个好多啊，我今天还中鱼。
5: 妈得，妈要这女婿。你呀，缺那么多，阿拉忙活点这东西，阿拉搞不起怎么搞，下大给你要了呗。
10: 我们那边多也没多，我三只人一下。
5: 我那是呗，孙母来了搞不起呗。天天摸拉人，平常吃用的，真的搞不起多啊。
6: Жи.

0: 대당 레뉴비 초와 계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루툰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루툰맨주 진이서쿠루 멘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

0: 차자, 타다라 참샤나 셔린 여다.
1: 참샤시, 참샤는 무디 수지게 마집다. 토메베 차자한테 쳐오르베.
0: 제자, 랑게 터싱에 만나서 제니 테밀은 네스 당기베.
1: 테밀 네스 당비 크자요. 팅흥이 베즈크 세제네 북상다 타지르르주기 타당아 시내 공포디 버투스 라과라디 메도치스 카르시리 나 미스지 과갸갸 제아메르 치테미도 나 쩌리 쩌기 보우치 앞치기